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스웨덴의 성가 Spread Your Wide Wings,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가게에 가면 새로 생긴 가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특별한 편안함이 있죠. 수십 년 동안 같은 음식을 만들고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해온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낡고 또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추억,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만큼 깊어질 테니까요. 오늘은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가진 가치 또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10: 잘 부탁드립니다.
11: 카티프로 시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보내드렸습니다. 존 앤더슨의 오보에와 사이먼 와인버그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573번이며 오래된 것의 가치. 저에겐 그런 곳 중 하나가 잠실 야구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생 그리고 지금까지 야구를 관람하며 추억의 시간이 켜켜이 쌓였네요. 오늘은 그 야구장에서 라이벌이었던 두 팀이 가을 야구 여정을 시작해요. 저도 집에서 유니폼 입고 응원하려 합니다. 모든 선수들, 팬분들 부상 없이 즐겁게 같이 즐겨요. 무적 LG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실 야구장.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 야구장에 추억이 있으면 정말 그런 느낌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야구 팬이시군요.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9521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드님 백현성님의 생일이시래요. 아들 생일 축하하시면서 신청곡 띄워주셨습니다. 영국 미녀 데니 보이를 바리톤 브린터프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생일 저도 축하드립니다.

데니보이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9521번님이 아들 백현성님의 생일 축하하시면서 보내오신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지금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마크, 당신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지만 난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굶어가며 해변용 몸을 만들고 있고 값비싼 복근 운동기구도 샀어. 게다가 호숫가 큰 집에 살기를 꿈꿔왔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 맙소사. 그러면 난 아무것도

계획도 성취할 수 없잖아. 난 그러기 싫은데 어쩌지?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역효과 법칙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 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있는 실오락이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 한 가닥을 떼어내려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만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쏠리는 법이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다. 또한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 않은 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알 것이다. 어쩌다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이다.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 6주 만에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일이 나만의 신경끄기 명예의 전당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진 걸 거의 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기로 했던 결정도 마찬가지다. 신경을 썼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새로운 직종에 뛰어들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락밴드에 들어가기, 당신의 뒤를 캐다가 들킨 남자친구를 차버리기로 결심하기.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스캇 조플린의 파인애플 렉 보내드렸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마크 맨슨의 글 한재호 번역 신경끄기의 기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봄비향기님이 와 인생은 이렇게 용기내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 모범 답안지처럼 살았네. 돌아보니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신경을 끄라는 것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사소한 것에도 다 신경을 쓰고 사는 타입이어서 야 정말 딴 세상 이야기다 하면서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신경을 끄라는 말이 뭐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곤 하죠. 전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잘못된 선택이 어쩌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해도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뭐 실패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애쓰느라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조금 불안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신경끄기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노을 신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루치오 달라 카루소의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를 테너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 테너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당당하게님이 20대 회사에서 상사에게 혹평을 듣고 그날 저녁 이 노래를 들으며 자던 기억이 나네요. 좌절하던 밤. 아,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요. 막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서 이 음악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유솜님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 15년째 운영 중인데 노포식당일까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늙어가네요. 아니, 잘 익어가길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유솜님, 1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게를 지켜오셨다니,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면 노포라고 불러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은 맛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오래 이어온 가게가 더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잘 익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게 문 여시는 시간에 아당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선님 부부의 가게도 또 두 분도 오래오래 잘 익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째 아당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 노포되려면 멀었을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6권 작품은 57에서 오늘 두 번째 곡 만나봅니다. 제목은 가데인데요. 여기서 가데는 덴마크의 작곡가 닐스 가데를 가리킵니다. 그리그보다 25살이나 연상이었던 가데는 당시 북유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죠. 젊은 시절 그리그에게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그는 이 짧은 소품에 가데에 대한 존경과 또 애정을 담았는데요. 경쾌한 리듬과 활기찬 움직임이 돋보이는 곡으로 앞서 들었던 지나간 날들의 또 회상적인 분위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들었던 지나간 날들이 참 좋았는데, 자, 가데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죠. 피아니스트 다니엘 아드니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6권 작품은 57 가운데 두 번째 곡 가데 다니엘 아드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병희님이 유섬님 가게 무슨 가게일지 궁금합니다. 가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무슨 가게일지 어떤 음식을 하실지 저 먹는 거 워낙 좋아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슬쩍 알려주세요. 4598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들 학교 라이딩 해주고 첫 곡이 너무 달콤해서 차에 앉아있습니다. 아까 전에 첫 곡 들으시고 보내신 사연이에요. 아들의 버킷리스트인 축구 직관을 위해 영국 가족여행을 다녀와 어제 도착했습니다. 우와, 이국적인 멋진 장소에서의 추억도 아름답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소중함을 또 절실히 느끼는 감사한 아침입니다. 물론 등교 후 아침 루틴, 정원님의 목소리도요. 응원가였던 헤이주드와 캐세라세라를 흥얼거리며 산더미 빨래 미션 하러 갑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요 하셨습니다. 이야, 아드님의 버킷리스트였던 축구 직관을 위해서 온 가족이 영국을 다녀오셨다니 뭐 정말 멋진데요. 아드님에게 정말 평생 남을 추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멋진 여행 끝에 일상이 소중하다를 느끼셨다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오늘도 아담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족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욜로님의 신청곡 애니송 보내드릴게요. 존 덴버의 원곡이죠. 제임스 골레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합니다. 찰스 게라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존 덴버 원곡 애니송을 제임스 콜러의 플루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욜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니 유섭님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 백숙집 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느 동네 가게 이름 다 알려주셔야지 우리 아장님들이 찾아가시죠. 아 백숙 너무 좋네요. 말씀 듣는 순간에 날씨도 좀 쌀쌀해졌는데 백숙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당엿장수님이요. 담배 연기 너무 싫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커피 한잔 들고 향 맡으며 건물 모퉁이 막 도는데 담배 연기가 확 코밑을 찌르는데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일생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아서 더 그런가 봐요. 아니면 아침 기분을 깨서 더 그런 듯도 하고요 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싫죠. 저도 정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의 기호로 하시는 거겠지만 안 피는 사람들의 어쨌든 아, 를 좀 배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무슨 뭐 물론 뭐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빵 길에서 담배 물고 걸어가시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정말 좀 화나더라고요. 뒤에서 그 담배 연기 맡으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좀 그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흡연 구역에서만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함께 듣습니다. 자베르드 메스트레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자베르 드 메스트레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야, 제가 이겼어요. 집요하게. 유섭님이 수락산 옛 골이라는 백숙집 하신대요.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저번 100대 피아노 공연 앞두고 8명의 피아니스트가 16핸즈 연습할 때 피아노 4대가 필요하고 장소도 막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딱 그 동네에 있는 피아노 매장에서 흔쾌하게 장소를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바로 그 옆인데 그때 좀 미리 알았으면은 우리 8명 피아니스트 연습 끝나고 점심 때 딱 가서 제가 백숙을 좀 쐈으면 딱 좋았을 뻔했네요. 다음 기회에는 제가 꼭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멘델슨의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중협주곡 D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립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르치의 피아노 그리고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제주도 역시 고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신뢰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곡 못 잊어. 리베란테의 아당 라이브.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와서 녹음한 라이브 음원인데요. 참 좋네요. 우리 북한산 그녀님이 오늘은 어제 비 그친 후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아당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가을날 만들어 가자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아침에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문을 열고 테라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정말 찬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쨍하고 맑으면서 이 찬 공기가 참 기분 좋아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던데 서울은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가!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초청지휘 정한결, 장대건의 기타, 최지웅과 소재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피터 리우엔의 두데이 바이올린과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룸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류트 협주곡은 기타로 들려주죠.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2014년 런던에서 결성된 바비칸 퀄텟 공연에 초대합니다. 바비칸 퀄텟은 ARD 콩쿠르 우승을 통해 주목을 받은 차세대 현악 사중주단이죠. 모차르트, 브리튼, 슈만 등의 현악 사중주 작품을 연주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아힘 찜머만, 소프라노 이혜연, 알토 오승은, 테너 김성재, 바리톤 안환, 오르간 박준호, 그리고 베를리나 징 아카데미, 서울 오라토리오 합창단, 서울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가 함께 멘델손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들려줍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315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저는 내년이면 결혼 20년이 되어가요. 그간 수차례 남편이 병치레를 하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렀어요. 그러다 10월 초에 큰 두통과 함께 뇌신경 부위의 손상으로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통원 치료 기간입니다. 그러던 중 혼수로 마련한 오래된 침대를 새 것으로 바꿔보자 해서 구입했고 오늘 배송이 온다고 해서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구석구석 바삐 청소하며 음악 듣는데 다소 쌀쌀한 바람이지만 따스한 햇살에 더해진 클래식 음악이 몽상에 젖어들게 하네요. 아직 치료기간이지만 시간이 고요히 멈춰주길. 다른 분들의 일상을 듣고 있자니 미소도 지어지곤 합니다. 따사로운 가을날이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한 나날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결혼 20년 앞두고 그 오래된 혼수 침대를 새 것으로 바꾸신다니 그 마음 참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쌀쌀한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음악이 곁에 있는 오늘 같은 시간이 치료 중인 두 분께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침대에서 편안한 나날들 보내시고요. 건강도 하루하루 나아지시길 원하겠습니다. 또 9046번님도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때때로 사람이 슬픈 이유는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 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작은 딸에게 전했더니 눈물이 주르르르. 저도 덩달아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전통악기 해금을 전공하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악기가 몸에 맞지 않아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어버린 지난날이 떠올랐나 봅니다. 이제 서서히 회복하며 다른 삶을 찾아 애쓰고 있는 취준생 김이나를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응원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인생이란 축제라고 생각하며 즐기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어서 슬프다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해금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몸에는 힘겨웠어도 그 시간이 이나님 안에 다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니 저도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신청하신 드뷔시의 축제처럼 이나님의 앞날이 환하고 흥겨운 날들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드뷔시의 녹턴 이번 축제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데뷔시의 녹턴 2번 축제 앙드레 프레비니지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046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2721번이며 지금 흐르는 곡 녹턴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경쾌하고 기분이 날아올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우울 모드거든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이 신청해 주시는 음악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이것도 좀 참 벅찬 일인 것 같아요. 라디오의 정말 묘미죠. 좋습니다. 이쁜 사람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아까 전에 사연 듣고서 이런 또 메시지 보내오셨어요. 아, 아까 그 사연이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들을 축복하고 20년 만에 침대를 바꾸시고 기뻐하며 사연 보내신 그 마음에 불행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진저리 치고 고통에 몸부림쳤던 제 모습이 비교됩니다. 세상에는 악마도 많지만 사연자분 같은 착한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까만 마음이 더 물들어가는 제게 한 방울 하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 노력할게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우리 이쁜 사람님, 솔직하게 또 마음을 꺼내 보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까 그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는 건 우리 이쁜 사람님 안에도 그런 하얀 마음이 이미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든 일 앞에서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 드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오늘은 착해져야지 하고 애쓰기보다 아까 그 한 방울의 마음만 가볍게 기억해 보세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이쁜 사람님의 하루도 좀 더 가벼워지길 바라겠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곡이 오늘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프리메라 게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합니다.

아스프리 메라게아마스,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소스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후리지아 향기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반가워하시고. 고영도님도 후리지아 향기님 청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청곡으로 또 이렇게 위로받고 이 곡에서 또 이런 기쁨을 얻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에요. 다음 곡은요. 여러분의 청곡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피디님께 청한 곡입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돈 호세의 아리아, 당신이 던져준 이 꽃은, 일명 꽃노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돈 호세 아리아 당신이 던져준 이 꽃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의 청곡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랑랑지현님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셨어요. 삼행시는 제가 차마 민망해서 못 읽겠고요. 정원오빠. 이 대목이 저는 좀 눈이 가네요. 정원오빠. 목소리는 카페 모카처럼 퐁당 빠지네요. 삼행시 써봤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카페 모카처럼 퐁당 빠진다니 정말 달콤한 칭찬에 기분이가 아주 설렙니다. 삼행시까지 정성껏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연님의 아침에도 카페 모카 한 잔 같은 달콤함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4209번님이 파주에서 신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이 곡 오랫동안 안 들은 것 같아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420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페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얼마 전 별세하신 우리나라 오페라 가수 1호 김청자님의 음원 없으실까요? 비목 음원 예전에 가끔 들려주셨죠. 조만간 비목도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팬님 김청자 선생님의 소식을 저도 아주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지난 6일에 향년 82세로 별세하셨어요. 70년에 그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서신 분이시고요. 은퇴 후에는 또 말라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물까지 봐주셨죠. 뭐 음악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참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신청하신 곡 가운데 비목 지금 들려드립니다. 김청자 선생님 떠올리시면서 다들 천천히 들어보시죠.

0: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쭉 하나의 흐름으로 흘렀네요. 앞서 들으셨던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 지난 6일에 향년 82세로 별세하신 메초소프라노 김청자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투츠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올드 프렌드 이어서 보내드렸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소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적이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링.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 마지막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소 가운데 빛나는 세라핌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레 노래 그리고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존 넬슨이 주연한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초등학교 선생님인 루스의 반에는 수업 시간마다 피곤해 절어 조는 아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가정 방문을 했던 날, 루스의 눈앞에는 보호자란 이름으로 동생을 방치하는 이복형이 서 있었죠. 사랑을 주는 만큼 성장하는 아이였지만 환경에 떠밀려 미래를 체념한 다니엘에게 루스는 따뜻하고 확신에 찬 어른의 눈빛으로 이야기해요.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다니엘 맥도날드. 농부, 변호사, 천문학자. 넌 똑똑한 아이니까.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 좋은 어른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좋은 친구, 좋은 어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영화 오래된 정원 중에서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조지 틸만 주니어 감독의 영화 롱키스트 라이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영화 후반부에는 40년이 흐른 뒤 다니엘의 아내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천문학 교수였던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라면서 루스의 사진을 내밀고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루스 레빈슨, 3학년 담임선생님, 내가 누구든 될 수 있다고 말해주셨다. 인생에 좋은 어른 한 명만 만나도 행운이란 말이 실감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좋은 어른 만났던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월드비전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월드비전 홍보대사인데 그 홍보대사님들의 미담이나 그 직원들이 홍보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후일담을 얘기해 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어른에 대한 그 김혜자라는 좋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보태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정말 했고요. 거기에 또 김재원 아나운서님에 대한 그 목격담, 경험담을 얘기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냥 참 좋은 어른이란 이런 말투, 이런 표정, 이런 눈빛이 아닐까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하얀 벽지에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하얀 벽지에. 그 눈빛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말투는 어떤 말투였을까? 왜냐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따로 사석에서. 그러면서 아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저는요 글쎄요 좋은 어른을 만났던 경험 물론 있죠. 뭐 김혜자 선생님 또 김영애 선생님 윤여정 선배님 뭐 선생님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른으로 기억되기보다 좋은 친구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좋은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좋은 친구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주변에 저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0: 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라는 거는 나이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그런 감상들 또는 사는 이야기, 오늘의 소소한 일상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채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초가

와, 너무 좋다. 여러분, 너무 좋죠. 방금 들으신 곡은 그 룩백 사운드 트랙 1번 트랙이 연필 소리더라고요. 네, 이어서 메인 테마까지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이었습니다. 네, 영화 여러분 룩백 보셨어요? 그 실사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연출하신 룩백. 10월 8일에 개봉했죠? 저는 애니메이션 룩백을 아주 아주 아주 작년에 감명 깊게 봤어요. 룩백 원작은 체인소맨의 작가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의 단편 만화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을 때저 말고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실사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영화 보신 분이 영화 브로마이드 그것을 영화 본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온 것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너무 궁금한데 안 본 눈 삽니다. 함부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누구랑 보면 좋을까? 혼자 보면 좋을까? 어떤 상태 컨디션으로 어떤 날 보면 좋을까?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후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내용은 이렇죠. 학교 신문에서 네컷 만화를 그리는 자신만만한 소녀 후진호와 그를 동경하지만 세상 밖이 두려워 방 안에 틀어박힌 외톨이 큐모토의 이야기. 이 영화 중에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큐모토라는 친구가 후진호를 동경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큐모토의 실력에 후진호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만화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다가 졸업장을 주러 방문하게 되는데 왜냐면 히키코모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화는 계속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큐모토는 학교에는 나오지 못해서 이제 졸업장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호가 졸업장을 주러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큐모토가 후진호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히키코모리인데 바깥으로 뛰쳐나와요. 사인해달라 그래요. 내 등에다가 내가 너 때문에 만화를 그리게 됐다. 그리고 나는 너를 존경한다. 그래서 이제 후진호가 되게 센 척하면서 중학생이니까 뭐 그랬어? 뭐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안녕? 이러고서 집에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걸음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면서 막 비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첨벙첨벙 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 애니메이션의 명장면인데 그 장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사실 이 장면은 아니에요. 후진호가 바깥으로 이끌어내줘요. 뭐 같이 공모전에 당선됐는데 이 상금으로 시내 나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큐모토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후진호의 손을 잡고 끌려다니는데 후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 볼 때 광광광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하니까 제 마음의 눈빛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공감과 그 환희와 기쁨에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장면이에요. 아, 너무 말이 많았죠.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렇게 떠들고 말았네요. 또 보신 분들 저처럼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또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또 왜인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졸업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그 전에 먼저 영화 중경삼림 중에서도 한 곡 들을게요.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사랑도 기적도 우연한 만남조차도. 영화 사랑의 파리 보셨나요? 그 영화 중에서 파이스트의 We are all in the dance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전 세계 여러 명의 감독들이 찍은 옴니버스 영화예요. 사랑의 파리. 이 영화도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대가 너무 심하게 컸기 때문에. 하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또 충분한 요소들이 있었다. 좋아하는 배우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이야기를 색깔로 표현한 소재가 재밌었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키워드 정도만 소개할게요. 몽마르트 언덕에서의 안갯빛 사랑, 세네 강변에서의 우윳빛 사랑, 차이나타운에서의 붉은빛 사랑, 몽소공원에서의 담배연기빛 사랑,

생긴이 외곽에서의 핑크빛 사랑. 여러분은 어떤 사랑에 끌리세요?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당장 못 고르겠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사랑 중에 끌리는 게 없으시다면 사랑의 파리 보시면서 하나쯤 골라보셔도 좋겠어요. 무려 18개나 되는 사랑 얘기라니 그중에 하나쯤은 내 취향이 있지 않을까요? 최영음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신라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9년 전 캠핑 스쿨버스 실종 사건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심리 스릴러예요. 그리고 영화 웨일풀 고래에게 먹힌 남자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무게 60톤의 거대한 고래에게 산채로 먹힌 다이버가 단 60분 안에 고래 뱃속을 탈출하기 위해 극한의 생존 사투를 펼치는 서바이벌 스릴러예요. 둘 다 참 재밌겠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신라관 또는 고래 이렇게 달고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되 본인 성함을 꼭 함께 적어주시길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보디가드 중에서도 한 곡 휘트니 스톤이에요. Run to you. 이 노래 듣기 전에 최무빈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OST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도널 글리슨과 레이첼 맥아담스의 영화 About Time 중에서 How Long Will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도록 사랑할까? 존 보덴, 스위니 그리고 벤 콜맨의 목소리였어요. About Time 하면 결혼식 장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결혼식은 엉망이 됐는데 그 사랑하는 메리와 함께 웃고 즐기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레이첼 맥아담스의 미소가 너무나 정말 만개한 장미꽃처럼

0: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청바지 돌려입기 중에서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어 러브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If I could say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메모장에는 오늘 할 일로 노을 보기 이렇게 네 글자가 적혀 있대요. 근사한 계획이죠.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면서 해가 지기 전에는 꼭 퇴근하겠다는 야무진 다짐이랄까요?

모든 계절에는 노을이 있지만 특히나 가을은 노을의 계절이죠. 일부러 해질 때를 기다리게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높이 떠있는 저 해가 서서히 기울 때쯤엔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가 시작됐구나 하면 좋겠네요.

12시에 만납시다. 첫 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1382님, 노을의 계절이 맞죠. 얼마 전 여행가서 찍은 붉은 노을 사진 보내봅니다. 노을 보기라는 할 일을 완수하셨군요. 오늘의 할 일에 이런

0: 우울보기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게 낭만적일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스케줄러를 보니까 뭐 부동산 연락, 학부모 상담 신청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낭만적인 일 오늘은 꼭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을 꼭 보시고요. 열만도 꼭 함께 들어주시죠.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아나운서 최선화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꿀!
1: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2: 콤비타 마누카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남자들의 노래방 곡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네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고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회사 야근 때문에 못 갔다는 바오밤님의 아주 슬픈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성우의 서시까지 함께했어요. 2344님,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3명이 함께 강화도로 놀러 왔어요. 바다 보면서 대하구이 먹고 있는데요. 외부라서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다고. 너무 잘 됐네요. 세 분이서 한번 이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죠.

어제 책방맨 이벤트를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더 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도 구워왔어요. 배고픈 친구를 만나면 자신의 얼굴을 떼어주던 그 호빵맨의 다정함을 제가 이어받아서 이번 주 동안 책방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배고픔이 있는 곳에 단팥빵을 아주 빵빵하게 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채빵맨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직접 만드는 상촌 단팥빵에서 단팥빵 세트 8개입 보내드립니다. 거의 8종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골고루 골라 드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다정한 채빵맨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나운서 최선아가 진행하고 있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3723님이 청해 주신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1164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Just wanna fall in love.

와, 우리나라에 단팥빵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단팥빵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 많이들 사연 보내주고 계시고요.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들었어요. 앞서서는 별의 Fly Again. 1187님, 오전에 임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경사예요. 그동안 신랑도 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시라고. 아, 너무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커피는 안 드실 수도 있으니 지금 창고에 있는 선물 하나 보내겠습니다. 뭐가 될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작가님이 골라서 주실 거예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 채빵맨이 쏜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누구와 먹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면 단팥빵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167님. 와, 호빵맨 노래 듣고 빵긋 웃음이 나오네요. 저 오늘 목포에 내려가는데요. 동생이 웨딩 촬영이어서 함께 하려고 내려갑니다. 집을 비우려니 엄마는 더욱 분주해요. 장 보고 밥하고 간식 만들고. 저 단팥빵 너무 좋아합니다. 하셨고. 또 9679님. 4살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단팥빵 당첨되면요. 아내 3개, 딸 3개, 저 2개. 단 딸이 더 먹겠다고 하면은 아빠 몫은 즉시 압수입니다. 채빵맨님, 저희 집에 빵좀 보내빵.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또이 라임에 반해서 보내봅니다. 기춘이님. 채빵맨 빵 주세요. 어제 이벤트 참여하고 싶었는데 방송 중에 운전 중이어서 아쉬웠어요. 저 경주 김씨랍니다. 아,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만든 단팥빵이라서 그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경주 김씨다. 기춘이님 보내드립니다. 8357님, 직원 4명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11시가 점심시간이라서 3시쯤이 되면 항상 출출합니다. 이 시간에 간식 먹을 수 있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3시. 아, 오늘은 못 드시겠군요. 얼른 갈 테니까 내일 정도엔 간식 드실 수 있을 거예요. 9949님, 아내와 함께 강원도 텃밭에 나왔어요. 배추도 무도 잘 자라는 게 대견한데요. 꼬르륵 꼬르륵 허기진 배에 단팥이 들어가면 아내 얼굴이 국화처럼 확필것 같아요. 확 핀다면 또그 인증샷도 보내주시죠. 소개해드린 5분께 단팥빵 세트 8개 보내드립니다. 윤건, 김연우가 부르는 갈색머리 5447님이 청해주셨고요. 6105님이 청해주신 나윤건의 나였으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2452님이 청해 주신 엄정화의 후회 듣고 오셨고요. 1부 끝곡입니다. 7139님이 청해 주신 이준영의 널 그리며 보내면서 저희 12시에 만납시다. 채방맨과 함께 2부로 가시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1063님이 청해주신 한해 문세윤 추가 함께 부른 비행기였습니다. 이 버전은 어떠세요? 거북이 버전이 아니었지만 뭔가 문세윤 씨가 터틀맨 느낌이 확 나면서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곡이었어요. 점심 먹고 산책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4325님, 점심 일찍 먹고 근처 동네에 한 바퀴 걷고 있어요. 근데 늘 동네 마트는 사계절 내내 군고구마가 있네요. 아, 바람 타고 오는 이 군고구마 냄새, 한 봉지 사야 할까요? 그 못 참는 냄새들이 있는데, 일단 군고구마, 목화빵, 단팥빵 이런 거 아닐까요? 단팥빵 채빵맨이 쏜다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아직 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사연 추첨 중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직접 만드는 상촌 단팥빵에서 맛있는 단팥빵을 드립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

0: 경우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요즘 유산균 장부...

지금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중인데 엉덩이가 들썩이네요. 7709님. 그러게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REF의 마음속을 걸어가, NRG의 할 수 있어. 오늘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됐는데요. 집에서 독서하면서 여유있게 청취하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1189님. 잠시 책을 내려놓게 하는 신나는 곡들 듣고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이벤트 책방맨이 쏜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누구와 먹고 싶은지 많은 분이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산이 조아님.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0세 반 저희 교실에는요. 아기 14명, 교사 7명이 웃음, 눈물, 콧물로 범벅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나눠먹고 싶습니다. 아, 문자 그대로 정말 웃음, 눈물, 콧물이 범벅된 곳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7015님. 어르신들과 단팥빵 먹고 싶어요. 한글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반에 딱 8분 계십니다. 오후 수업 출출하실 때 달달하게요. 아, 근데 선생님께 없잖아요. 나눠 드실 거죠? 보내드리고요. 8576님. 74세 우리 엄마 친구 네 분이서요. 아쿠아로빅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하고 나서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막내딸인 제가 쏘고 싶습니다. 채빵맨이 쏩니다. 아델82님도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인데요. 금요일에 저희 동네로요. 전국체전 성화봉송주자가 지나갑니다. 저는 풍물놀이패 단원인데 주자가 지나갈 때 그 길 따라서 풍물놀이를 해요. 저희 다우렁 풍물 단원들과 같이 먹고 싶습니다. 금요일까지 꼭 도착해야 되는데 사장님 듣고 계시죠? 금요일까지 꼭 이분께 보내주세요. 7640님, 69회를 살아온 아버지예요. 둘째 아이 임신한 딸에게 주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아, 다정함. 단팥빵, 채빵맨과 아주 꼭 닮아있네요.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단팥빵 세트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12시에 만납시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빵맨 영업은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5019님이 청해 주셨어요. 한노로의 영영,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6218님 들어주세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두 곡이었어요. 1195님이 정해주신 정은지와 하림이 함께한 하늘바라기, 7427님의 신청곡 SG 워너비의 라라라. 0610님, 오늘 저희 부모님 53주년 결기, 결혼 기념일입니다. 부모님 소원으로 한강 유람선 타러 가는데요. 식사도 하고 좋은 경치 보면서 좋은 날 효도해 드리려고 꽃도 주문하고 케이크도 찾아가면서 메시지 보내봅니다. 딱 촬영 한쪽에 놓은 모습 사진으로도 보내주셨네요. 효도의 날 커피 한잔 하면서 가시죠. 보내드리고요. 클레오파트라님, 식후 걷는데요. 바람도 부니 도토리가 후두둑 떨어져요. 어찌나 반질반질 하던지 기어서 하나 주워왔어요. 볕은 따갑고 바람은 불어 춥고 참 요상한 날씨입니다. 이 요상함이 가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매력.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수영 DJ를 위한 응원과 기도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0705님, 수영 씨 소식을 이제 들으셨대요. 아이가 아프니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수영 씨 힘내요. 7808님도 수영 씨는 괜찮은 건지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셨는데 소식 들려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19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꿈에, 이기찬의 감기도 함께합니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2부 끝곡으로 5453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제이워크의 서든니 남기고요. 내일도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알쏘!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위대한 유산을 쓴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건 유머 감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죠. 음악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유머 감각이 1도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색가 한동준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Hands Up 오타와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야웅님이 오늘은 첫 곡부터 막 나가시네요. 그래서 막 나갔어요 여기? 막 나간 건 아닌데 심혈을 기울여서 선곡한 그런 노래인데. 이거 첫 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저 하여튼 첫 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곡이 이 저 FM 팝스의 두 시간을 그냥 네, 좌우합니다. 2822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유니폼에 라벨을 부착해서 납품하는 소상공업체. 야, 1년에 하복 동복 준비하는 요즘 같은 간절기에는 1년 농사를 다 지어야 해서 안 그래도 무진장 바쁜데 오늘 갑자기 급 추워지는 바람에 또 아파트 관리 경비 아저씨들이 춥다고 동복 달라고 독촉 전화가 많이 와서 더 바빠졌어요. 아, 근데 바쁜 게 좋죠. 예, 한가하면은 좀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바로 오셨다고요. 강도 높은 일들로 힘들고 지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금 점심도 먹고 나른해진 시간에 정신 차리라고 양현모 대표님, 김태우 부장님, 김경환 사장님 이름 좀 크게 불러주세요. 그러셨어요. 자, 그 지금 불러드린 분 방송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아, 지금 밖에서 택배 포장하시는 김태우님하고 김경환님은 지금 못 들을 수 있다고. 못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 봐야 못 들으시겠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0: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전 쓴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The Doolittles의 Wanted, Arabesque의 Hello Mr. Monkey, 징기스칸의 징기스칸, FR Dave의 Pick Up the Phone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고지호 씨가 Pick Up the Phone 신청하셨어요. 방송 들으면서 운전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 어떤 곡으로 선곡으로 우리들 귀를 즐겁게 해주실지 은근히 기대되고 마음까지 설렙니다 하셨어요. 네. Pick Up the Phone 보내드렸으니까 즐겁게 들으셨겠죠? 네. 뭉개구름님이 혹시 방송사고? 발바닥이 뜨거워요. 방송사고 맞습니다. 네. 이제 페이더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노래 음악이 있는 페이더 트랙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하는 아이쿠 하는 추임새를 넣고 말았네요. 4105번으로 아 미추아 일을 못하겠네. 바느질이 그냥 아유 책임져용 그러셨어요. 9243번으로 신랑이랑 중부고속도로 가는 중인데 음악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화이팅 그러셨습니다. 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가지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02로 보통 02로 전화 오면은 잘 안 받으시죠. 예, 꼭 받아주셔가지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스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전화 받아주셔갖고 요 기간 동안입니다. 2주간이니까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받아주셔가지고 한동준 FM 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호세 펠리치아노의 Once There Was a Love. 모세다데스의 에레스투.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저는 결혼 전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주말만 되면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그날도 사진을 찍으러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어딘지 확인했더니 청량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빡하고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놓은 배낭을 두고 내린 거죠. 그 안에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와 소중한 저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당황하던 제 옆을 지나가는 어떤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왜 그러냐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선반 위에 배낭을 놓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지하철에서는 언제 내렸냐, 종착역은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었냐, 하차 위치는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서 알려줬죠. 남자는 역무실로 가서 분실물을 신고하고 제가 알려준 정보들을 얘기했고 역무원은 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에 다른 역에서 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고 남자는 저와 함께 그곳까지 동행해줬죠. 그 남자의 도움으로 저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제 배낭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연락처를 받은 저는 며칠 후에 답례를 하고 싶으니까 언제가 괜찮은지, 시간이 안 되면 혹시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는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주소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호감이 있어서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그 남자가 너무 오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쯤 지나서 그 남자한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작은 선물을 사서 약속 장소로 갔더니 남자는 연락이 왔을 때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입원과 재활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소를 알려줄 수가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오전에 만나 늦은 밤까지 카페와 음식점, 공원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저처럼 여행과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헤어질 때는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음 주말에 같이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 이후로 저희는 주말만 되면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후 마침내 저희는 결혼을 했답니다. 차분하고 계획적인 남편과 덜렁거리고 낙천적인 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스티브 허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에서 안진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배낭을 두고 내려가지고 그 인연으로 남편 만나신 거죠. 와, 이건 진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웬만하면은 그런 그 당황해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남자, 지금 이제 남편분이 되셨지만. 헤드기어님이 그렇게도 인연이 되네요. 좋은 인연. 평생 반려자를 만나셔서 행복하세요. 우리 큰딸도 좋은 인연 만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진아님이 흐뭇한 사연입니다. 작은 친절이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서로에게 평생의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오드리 될뻔님이 둘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봐요. 네, 짝짝짝짝짝짝 네, 박수 쳐주셨습니다. 5초의 법칙님도 해피엔딩 좋아요.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아 다행이에요. 멋진 사진 많이 찍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생크림님도 역시 해피엔딩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너에게 난 사랑님이 해피엔딩 스토리네요. 100년 해로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0270번으로 가방 찾아준다고 했을 때 직감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은 분들 만나서 결혼까지 행복하세요 그러셨습니다. 뭔가 그때 그 남자분이 이제 도와주려고 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스트레스 제로님도 아 너무 개운하고 시원한 사연입니다. 사진 찍는 공통된 취미도 이 계절이 딱이고 행복에 묻어나는 사연.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안진희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석 같은 코너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이어서 듣습니다. 수잔 잭스의 A Fool Such As I, 스키터 데이비스의 A Dear John Letter.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에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9: 일양약품.
1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0: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중하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5: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젖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마리오스 먼드 페이퍼 로지스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주문도 역시
1: 상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상원 에드피아.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콘카의 노래 I beg your pardon이었습니다. I beg your pardon. 7582번으로 날씨가 바람은 불어도 햇살이 좋아서 산책 좀 하고 지금 손주 방과 후 축구 수업 구경 너무 재밌습니다. 초등 1, 2학년들인데 발로 하는 축구가 아니라 말로 하는 축구 같아요.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구경꾼도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참고로 제 손주의 헛발질이 아주 박수감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 얼마나 귀여울까요? 그 장면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0225번으로 도토리 선산에서 주워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묵 쑤어서 지금 요양원에 가져갑니다. 어르신들 한 끼로 드리려고요. 그러셨어요.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참, 이런 선행이 그냥 선행 뿐으로,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 이어지고요. 다 전달이 되고요. 담습니다. 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왕눈이 님이 인천공항 하늘정원 코스모스 꽃이 너무 이쁘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코스모스는 계절이죠. 코스모스 계절. 가을은 코스모스의 계절입니다. 왜 코스모스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길거리에서 코스모스 보셨나요? 아무 산 같은 데 가면 코스모스 많이 폈겠죠.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가지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팬팝스 들으셨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도 신청곡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전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의

0: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이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로키 버넷의 노래 Tired of Towing the Line, 그리고 조지 해리슨의 Got My Mind Set on You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스피츠님이 마음이 우울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FM 팝스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채팅은 처음 해보네요. 많이 뵀는데요. 아니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주 참여해 주세요. 7837번으로 장보고 와갖고 물건 정리하고 단호박 찌려고 다듬고 있어요. 조용히 있고 싶어서 라디오 안 틀었는데 이게 또 가을인가 가을이라 그런가 적적해지네요. 막 틀었습니다. 그래서 잘 틀으셨어요. 예. 단호박 다듬는 데는 FM 팝스가 최고죠. 5871번으로 한 직장에서 4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집에서 쉬다 보니까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지금은 한의원에서 허리에 침 맞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고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잘 못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맘껏 듣고 있다고. 청취율 전화 오면은 무조건 대답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갖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가을가을 하는 곡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에버캐스티의 Danny Boy,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줄리아 포드의 노래 Happy Ever After에 이어서 샤데이의 노래 Smooth Operator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유경준 님이 Happy Ever After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잘 들었네요. 퍼플 오드리 님이 신청하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2286번으로 지금 고양시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이제 이 청출 조사 전화를 기다리는 도중에 이어폰을 빼고 듣고 있었는데 마침 같이 있던 할머니께서 노래와 방송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 깔아드리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청출 1등 가자. 가야죠.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 전화 꼭 받아주셔가지고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브래드의 Aubrey, Don McLean의 Vincent.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티 프로 시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어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Just As I Am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역시 고려기프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나뭇잎들이 하나 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드는 원리 이거 아시죠? 초록빛을 내던 엽록소가 분해되면 숨어있던 노란 빛이 드러나고 붉은 색소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우리도 걱정이나 남의 시선 같은 건 훌훌 털어내고요. 나답게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드러내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이 가을에는 단풍처럼 나답게 즐겁게 물들어보는 겁니다.

0: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오늘 첫 곡은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씨의 원곡 버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신승화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승화 형님 아름다운 4시입니다. 예 그러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햇살 바람조차 아름답습니다. 서경미 씨 도로에 달리고 있는데요. 차로 달리는데 낙엽들이 제법 이제 길에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낙엽들이 팍 날리고 바람 불면은 나무에서 낙엽이 팍 떨어지는 그 밑을 걸어가는 이 가을. 여러분들은 이런 멋진 주인공들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들 좋은 사연들 나눠보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속,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명태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한우

배인숙 씨의 노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 노래는 265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상희 씨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9422 조성권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들으시고요. 4099번으로 어머니와 일산 호수공원으로 나들이 나왔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코스모스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예뻐 보여요. 그러셨군요.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모두 모두 이렇게 코스모스 따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5419번 남산에서 체력 단련 중이에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지금이 제철입니다. 아, 남산. 남산 그 올라가는 코스를 통해서 체력 단련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땀이 흐르고 또 바람이 바로 식혀주고 참 좋은 그런 계절 맞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138번째 만남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 들어보죠. 사랑이라는 이유로.

0: 브라보 한번 크게 외치고 이렇게 박수 한번 치고 기운 내보고 박강수 씨의 노래 기억날 그날이 와도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삼규 씨가 퇴직 기념으로 동유럽 여행 중입니다.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짤츠부르크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따님도 함께 하셨나 봐요. 좋은 여행, 멋진 여행 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64번으로도 청해 주셨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였습니다. 0644님, 오늘 춥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네요. 예,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요즘은 향이 짙은 그냥 따뜻한 커피가 더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따뜻한 커피를 요즘 계속 마시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움츠러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날씨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따뜻한 커피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려고요. 어처구니없는 퀴즈. 자, 제가 오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시죠? 넌센스 퀴즈예요. 어처구니없는 넌센스 퀴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웁니다. 새우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은요. 새우가 이겨요. 새우가 왜 이기느냐? 새우는요. 깡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고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우가 이겨요. 이겨요. 새우가 깡이 있잖아요. 소니가요, 소니가. 깡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고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1번 스파게티. 고래 스파게티. 2번 밥. 3번 라면. 자, 이렇게 문제를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역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말씀드린 커피 쿠폰 30개 쏩니다. 오늘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30개 준비합니다. 자, 고래는 이거밖에 없어서 왜 질까요?
1: 사랑이 떠나가도
0: 옴무의 노래예요. 밥만 잘 먹더라.

들려드린 노래에도 정답이요. 이렇게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새우랑 고래가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처구니 없는 퀴즈예요. 그야말로 답은 새우가 이겨요. 이 새우는 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고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스파게티, 2번 밥, 3번 라면.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유로 달리며 승화 씨를 만납니다. 종합 가을 세트를 깔아놓은 듯 주변이 아름답네요. 서옥주 씨, 자 안전하게 잘 달리시기 바라고요. 종합 가을 세트. 아, 요 표현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이런 날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도 들어봐야죠. 박화순 씨 440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보니까 상한자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상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정훈이 씨의 꽃밭에서였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해서 오늘 어처구니 없는 퀴즈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정답은 2번 밥이었습니다. 밥. 새우는 깡이 있고요. 고래는 밥이잖아요. 7077번. 밥밖에 없어요. 밥. 집에 있는 제 남편도요. 제 밥이에요. 적어주신 대로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자, 그리고 7261번. 고래밥. 밥이요. 저녁도 깡으로 버텨볼까요? 요즘 가을 타나 신랑이 반찬 투정을 해요. 1094번. 밥이죠. 고래만 골라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아, 그 과자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죠. 맞아요. 4748번. 2번 밥입니다. 그 과자 먹으면 마지막에 양념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는 거. 이건 국룰이죠. 뭐 그것도 그렇고 모든 과자의 국룰이라고 하면 거꾸로 이렇게 마지막에 털어넣는 거. 그거 아닐까요? 아으짜. 네.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께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0잔 나갑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피버스의 노래죠. 그대로 그렇게. 1부 끝곡입니다.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0: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요, 이선희 씨의 인연이었습니다. 장윤정 씨가 신청하셨고요. 자, 지금 전국 라디오 프로그램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02로 오는 전화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그냥 02로 온다고 막 받다 보면은 스팸도 있고 보험 전화 뭐 이런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전화들도 있잖아요. 022056 앞번호가 이렇게 오는 전화 있으면 요거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응원하고 계신데 022056 이렇게 온대요. 자, 여러분의 응원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
6: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민경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현정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생 부산 영도여상을 같이 졸업한 친구 박현정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나서 3년 내내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시험 기간에는 밤새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시험 끝나는 날에는 남포동 빵집에서 감자 샐러드 빵을 사 먹으며 행복해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박현정은 한국 무용을 했는데요. 종종 저만을 위해 한국 무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양정에 사는 현정이네 집에 놀러가면 현정이의 아버님이 승합차로 데려다 주시면서 소방차 노래를 꼭 틀어주시곤 했어요. 우리는 뒤에서 신나게 따라 불렀죠. 결혼하기 전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결혼하고 이사를 다니면서 이 연락들이 모두 끊겼습니다. 박현정을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만나서 옛날처럼 수다 떨고 그렇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오. 두 분이 승합차를 타고 이 뒤에서 이 노래를 막 따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1970년생 부산 영도 여상을 졸업한 박현정 씨.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김민경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8번째의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5721번으로요. 오늘 바다 보러 양양 가는 길에 들어요. 날씨가 참 좋다. 이 소리를 100번쯤 했네요. 그래요. 날씨 참 좋다 좋다 하시면서 아마 이런 노래 계속 흥얼거리지 않으셨을까? 햇살이 참 좋다 이렇게요. 445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양이은 참 좋다.

박정훈 씨의 노래 오늘 같은 밤이면, 그리고 임영웅의 노래죠. 또또 4651-8456 박소영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입니다. 7537번 가을볕이 너무 좋아서 우연히 라디오를 켜서 듣게 되었습니다. 몽글몽글 감미로운 음악에 마음이 찡합니다. 예,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나의 추억들 그리고 잊혀졌던 감성들이 떠오르는 거죠. 7537님 반갑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5520번 요즘 농촌은 벼베기가 한참인데 남편은 논에서 벼를 베고 저는 가요 속으로 들으며 지게차를 운전해요. 벼 건조기에 벼 말리는 중이네요. 남자들이 할 일을 저희 집은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지게차를 직접 몰고 계신 5520님의 모습입니다. 야, 멋지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대단하세요. 5520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윤미라 씨인데 가장 낭만적인 고백을 받았어요. 고백을 받았다.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에서 메모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우와, 아이가 적은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윤미라 씨,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근데 노래를 이소라의 난 행복해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제목에서는 정말 난 행복했는데 이 노래는 아이 굉장히 슬픈 그런 느낌인데

이어드린 노래 알리의 서약이었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가 되어 있죠?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5644번으로 오늘은 왠지 쓸쓸한 노래가 듣고 싶어지네요. 날은 맑은데 그래도 괜찮죠 하셨어요. 진미령 씨의 소녀와 가로등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쓸쓸함과 맑음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계절인가 봐요. 진미령 씨의 소녀와 가로등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0: 필요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최백호 씨의 날이 갈수록, 그리고 추가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신진수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420번으로요 사연을 주셨어요. 선곡이 아주 그냥 짱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격하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퇴근길 아줌마가 킥킥 하시면서요. 아, 퇴근길에 2420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샤프의 노래예요. 연극이 끝난 후. 가요 속으로 끝난 후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저는 집에 갑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리의 옥수수, 율무의 결명자, 양파 껍질의 돼지감자, 말린 수세미의 작두콩 껍질. 우리 엄마들이 물로 우려 먹지 못한 게 있을까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구수하면서도 씁쓸해하고 풋내 나면서도 달큰하고 흙내음이 나다가도 모르는 세계의 맛 하나가 훅 스치는 이거저거 다 넣었다 우리 엄마표 우린 물 한 잔 홀짝이고 싶네요. 이런 생각도 날 법하고요. 내가 맹물 마시며 참 싱겁게 살았구나. 엄마가 권했던 그 마음 그대로 따뜻한 물 한 잔, 차 한 잔만으로도 하루 피로가 후루룩 달래지는 그런 저녁이기를 바라봅니다.

너트 밴드 On American Dream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크고 뚱뚱한 주전자 하나씩 꼭 있죠. 그 누렇게 생긴 양은 주전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여기에 뭐 울퉁불퉁하게 쑥쑥 뭐 들어가 있는 그런 주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뿌리, 열매, 껍질을 따로 또는 한꺼번에 다 넣고 한가득 끓이는 용도의 주전자죠. 날이 추워지면 갑자기 보리차 마시고 싶다, 옥수수차 생각난다, 결명자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돼지감자차 얼마나 고소해요. 작두콩차 말해 뭐해요. 하나하나만 끓여도 맛있고 요거 배합하면 또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애들도 이 물의 매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물이라고 그런다면서요. 희한하게 우리 눈에는 마구잡이로 넣는 것 같은데 그 뿌리 열매 껍질의 비율이 또 기가 막혀서 아 이거 몸에 좋겠는데 그런 맛이 납니다. 쓴맛이 살짝 돌면서도 구수하고 달큰하고 향긋하게 좋은 오묘한 맛이 나게끔 그렇게 끓이시죠. 과연 우린 물의 달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우리 캐치님들 중에도 이런 거 잘 끓이시는 분들 분명 계신다에 한 표. 저녁 스케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마음만큼은 엄마표 우린 물 같은 그런 따뜻한 한 잔을 드리고 싶네요. 이름은 커피인데 정성은 우린 물 수준. 커피라 쓰고 가을 영양차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더 좋은 음악 또 언제나 반갑고 사랑스러운 사연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저녁 스케치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커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현대 큐밍!
6: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5: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5: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1: 설거지엔 슈가 버블, 빨래에도 슈가 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1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중하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지나이스던 텔레폰 들으셨어요.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제 얘기예요. 제가 마시려고 우엉차, 둥글레차, 작두콩차, 메리골드 뭐 보글보글 끓여서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맛있다고 먹더니 이제는 쌀쌀해지면 먼저 그거 찾아요. 7647님이세요. 엄마 차, 엄마

물 있잖아. 그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 0265님도 4살 손주가 물은 꼭 할머니표 보리차를 찾아요. 저녁하다가 오프닝 들으면서 빵 터졌어요. 할머니 물. 이게 맞는 얘기죠. 난 할머니 물이 제일 맛있어. 맛있겠죠. 그냥 맹물 마시는 것보다 얼마나 맛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따뜻하잖아요. 정성도 있고. 아, 7647님 0265님께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커피를 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꽉꽉 우려짠 맛나고 그리고 몸에 좋은 따뜻한 차한 잔이니까 그렇게 꼭 먹어주세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거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추워진다고 해서 도톰한 이불로 교체하고 싹 걷어낸 여름 이불 세탁에 돌입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열일할 동안 저는 도톰한 이불 끌어안고 포근하다, 아, 포근하다. 뒹굴뒹굴하다가 출근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지난 연휴 때 캐치님들이 이불 침구 교체하고 여름 이불 빨았다고 사연을 많이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해야지. 늦었어, 늦었어. 그러면서 해버렸습니다. 캐치님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캐치님들이 알려주셔야 제가 또 놓친 거 빨리 따라하고 그러죠.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5565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린다 론스테트, 아론 네빌, Don't Know Much. 4953님 청해주신 노래 올리비아 뉴튼 존, 클리프 리차드, Suddenly.

여기 대구 725번 버스예요. 0052님. 여기 전남 광주 2654번 택시예요. 4437님. 서울 경기도에서는 많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거든요. 오랜만에 눈에 대구 버스, 광주 택시 나와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대표. 예. 집이 코앞인데 차가 밀려서 못 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노래는 너무 좋고 2241님도 커피 한 잔 받으시고 마음 좀 여유 있게 집으로 가시죠. 노래 두 곡 더 보내드렸습니다. Firehouse, I live my life for you. 4464님, Air Supply, All out of love. 김경혜님께 전해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홍지연님, 오늘 푸쉬업 100개 했어요. 스쿼트도 100개 도전합니다. 근력은 나를 위한 최고.

최고의 투자니까요. 돈도 안 들고 건강해지니까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내 근력의 최고 조력자는 음악이더라고요. 저녁 스케치 들으며 근육 만드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9594님, 오늘 중간고사 시험 감독했어요. 꽃꽃이 서서 매의 눈으로 살폈죠. 부정행위 감시보다는요, 누가 화이트 필요한지, 시간 내 답안 작성 못하는 애는 누군지, 사인펜 떨어뜨리는 애는 없는지 모두 도와줘야 하거든요. 시험 끝나고 휘파람 부는 아이들 보니 저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 좋은 건
1: 따라합시다.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근육을 만듭시다. 푸쉬업 100개, 스쿼트 100개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미스터리 PD에게 100개씩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노경아 작가는 한 30개씩만 해도 저녁 스케치 1년 하면 근육 부자 되겠어요. 9594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부모 시험 감독 하신 거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계속 서 있어야 해서 허리랑 다리 아프고 엄청 고단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하면서 엄마 마음으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고 아이들 모두 잘 보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대단자 두 분께는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아바의 I have a dream은 3665님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고요. 이어졌던 노래 The Coors의 So Young 들으셨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감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0: 테두리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부 끝곡입니다. 신숙경님 들어주세요. 길버트 설리반 Alone Again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스티븐 비숍, It Might Be You였습니다. 바위나리님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돕는 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점심에는 자녀들과 연 끊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생신이셔서 설렁탕 사드리면서 뜨끈한 국물 한 섭에 같이 했고요. 지금은 장사하느라 늘 늦게 끼니를 채우는 저희 신랑과 고소한 소곱창 구워 먹으려고 단골집에 포장 가는 길입니다. 인생 뭐 있나요?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죠. 5323님께서 지금 막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완벽한 집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완벽한 집 할 때 편안하고 그 완벽한 집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이 완벽한 집이랑 먹는 거랑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온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먹었던 가게, 뭐 식당, 그리고 그 음식을 대했던 어떠한 공간, 이런 것들이 참 나에게 너무나 완벽한 공간이고 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놀랐어요. 그렇구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집을 생각하며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위로와 행복을 주었던 그런 먹을거리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치님들이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주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맛있는 걸로 위로해 주셨던 하루였으니까 오늘은 5323님도 맛있는 걸로 위로 받으셔야죠. 제가 드리는 커피 한 잔도 받으셔야 하고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저는 서울버스 대표 승객입니다. 7465님이세요. 북부운수 272번 버스에서 지금 기사님이 93.9에 딱 맞춰진 요 사진을 찍어서 승객분이 보내셨어요. 아까 광주 대표 승객과 대구 대표 승객 사연을 소개했더니 서울에는 많이 듣고 계시죠? 했더니 그래도 서울 대표 승객으로 지나칠 수 없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세 곡도 잘 나갔겠네요. 마이크 부블레의 Haven't Met You Yet 이 노래는 5145님과 함께 들었고요. 다니엘 비달의 오 샹젤리제 까미유 르 페스땡 이게 그 영화 라따뚜이에 나온 OST잖아요. 그 페스땡이 향연, 연회, 잘 차려진 어떤 식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족은 집밥이 제일 맛있대요. 막내 고모부가 낚시한 갑오징어랑 주꾸미 볶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고모부 듣고 계시죠? 또 많이 많이 잡아오세요. 라고 콩이 엄마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런 거 잡을 때 누구에게 주냐? 내가 잡은 거 진짜 맛있게 먹는 집에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콩이 엄마께는 분명히 드릴 거예요. 제 커피도 한 잔 받아주시고요. 저는 결혼 19년 차 혼수 때 준비했던 침대 말고 새 침대를 샀습니다. 남편이 여러 차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며칠 전에는 뇌신경마비로 눈이 안 좋아서 입원 후에 통원 치료를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기분 전환해주고 싶어서 새로운 침대에 맞춰서 침구 바꿔서 빨래하고 오늘 신혼처럼 새 기분 느끼면서 쾌유를 빌어보려고 해요. 속상한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만한 게 다행이다 싶고요. 한 걸음 쉬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또 모든 게 감사합니다. 3315님이에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또 이전에는 잘 모르고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3315님께도 응원의 커피 한 잔을 보냅니다. 7109님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큰아들이 대구 아가씨 만나서 대구에서 결혼식을 해요. 오늘은 이 녀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간 즐거웠던 일들, 또 사춘기에 속상하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네요. 잘 자라줘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못해준 것들이 미안하고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맙고요. 아빠도 널 사랑한다.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이런 사연 보내는 게 흔치는 않아요. 진짜. 이런 사연 진짜 귀한 사연이거든요. 7109님. 어쨌든 아빠 존경한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아빠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들한테 딸한테 잘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야 마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브엘의 나이프 0265님 청해주신 노래 쿡다북스의 Your Eyes 7024님과 함께 들을 겁니다.

부산 대표 택시기사입니다.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CBS 고정이에요. 커피 한잔 받으세요. 0007님이세요. 대표시니까 부산 대표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1박 2일 강원도 여행 후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이렇게 좋을 일인가요? 여행의 마무리 너무 훌륭합니다. 5065님이세요. 오늘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지수님도 계세요. 매장 공사가 늦어져서 석 달째 쉬고 있는 남편을 태워서 힐링하러 남이섬, 속초, 설악산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행의 마무리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인가 싶은 좋은 노래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는 1585님께 전해드린 노래 칼리 사이먼, 제임스 테일러, Devoted to You 들으셨고요. 제이슨 라즈, 콜비 칼레이, Lucky까지 세 곡 전해드렸어요. 기한이 다 된 여권 연장을 드디어 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여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루다가 결국 오늘 해버렸어요. 주름도 결국 나인 걸 정말 대단한 하루 보냈습니다라고 9513님이 주셨는데 그 여권 사진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여권 만기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사실 그 전에 바꿔버려야지 새로 만들어야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여권 연장일이 오는 거죠. 이게 수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변한 거예요. 주름도 결국 나인 걸 이러면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된 오늘에 와서 다시 여권 연장을 합니다. 여권 사진은 그래도 좀 괜찮으세요. 이제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좋은 것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9513님께도 커피 한 잔. 딸 윤서가 좋아하는 과일 모찌 사러 퇴근 후에 서울역에 왔어요. 웨이팅 1시간째 저녁 스케줄을 들으면서 책 읽고 글 보냅니다. 키드 8773님이 주셨는데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역 갔다가 이 긴 줄이 뭐지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나? 근데 그때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어쨌든 참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딸 먹이려고 웨이팅 1시간째 지금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7시 44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퇴근길에 버스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듣거나 너튜브만 봤는데 이렇게 라디오 들으며 집에 가니까 더 좋아요. 팝송을 잘 몰라서 신청곡은 없는데 그냥 잘 듣고 있다고 남기고 싶었어요. 0243님께 오늘의 마지막 커피를 전합니다. 신청곡은 없어도 팝송을 잘 몰라도 그냥 잘 듣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니지의 Going Home 들으면서 집으로 마저 가겠습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서머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서머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꽃처럼 사람도 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나리 진달래가 봄에 피는 꽃이라고 한다면 코스모스나 국화, 뭐 요즘은 또 핑크뮬리가 절정이라고 하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든 아니면 요즘이 잘 나가고 있는 중이든 누구나 한 번은 그렇게 꽃처럼 활짝 피어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저기서 가을꽃 축제가 한창이잖아요. 아름다운 그 가을꽃들 보면서 우리도 피어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동행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곱게도 피었네요. 핑크뮬리가 어쩜 이렇게 곱게 피었는지. 휴무라서 핑크뮬리 미사리에서 보고 왔습니다. 날씨도 끝내주고 아주 행복합니다.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이번 학기에도 기원하면서 2시간 쭉 가보겠습니다. 1699번으로 우리 승무님이신가요? 아이고 참 곱기도 하죠. 꽃도 곱고 여인도 곱고 그래요.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피어난다라는 가정하에 나는 언제 피어났을까? 내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잠깐만. 지금은 매일 다이어트하지만 그땐 160에 45kg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뭐 요즘은 하는 일마다 뭐 그냥 그렇지.

0: 막 그때는 손만 댔다 하면 그냥 성공하던 시절이 있었죠. 주식에도 손만 댔다 하면 그냥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얼굴이 피고 살림살이가 피고 주변에 향기꽃이 가득했던 그런 호시절이 언제였던지.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로 나의 호시절을 보내주실 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장윤정 제비처럼 들으셨어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5: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명태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석강님, 태연님 청해주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또 놀림 3957번으로 양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청해주셔서 두 곡 이어듣는 가운데 우리 은경님이 강화도 화문석 중 무늬가 없는 무문석이 더 비싸다 그러잖아요. 제 인생도 꽃무늬 화려했던 시절보다 무늬 없이 밋밋한 지금이 가장 호시절인 것 같아요. 뭐 별일 없이 사니 좋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우리 은경님. 아, 그리고 오늘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탁 떠서 잽싸게 받았더니 광고예요. 그래서 확 끊었어요. 짜증나서. 어머나. 그러셨어요. 예, 요즘이 호시절이고 또 02 청취율 조사에 마음 써주신 우리 은경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오, 우리 호호 아줌마님,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동 청취자거든요. 방금 저희 언니 사연이 소개됐다고 막 자랑하는 거 있죠? 퇴근길에 남동생은 헬스장에서 방송 듣고 있대요. 지금 아, 우리 호호 아줌마 퇴근길이셔. 그러니까 언니가 승무님이시군요. 그럼 동생인 우리 호호 아줌마는 승현님, 그쵸? 남동생 성함을 모르겠네. 야, 온 가족이 행복한 동안 고맙습니다. 우리 승현님, 승무님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남동생 번호도 알았으면 남동생한테도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 바로 보내세요. 지금 우아한 꽃별님 1277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가을밤 잘 즐기고 계신 거죠? 이119 휴대전화로 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문경님, 송대용님 청해 주신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또 민후님, 혜숙님이 청해 주신 최진희 사랑의 미로 유솜님이 유현주의 바람 부는 날 참 신선하죠. 뭔가 분명 처음 들려드리는 곡인데 많이 들어본 곡 같아. 그런 어떤 친근함이 있는 곡이에요. 언제든지 아 참 좋았어 그러면 다시 잘 기억했다가 신청하세요. 유현주 저랑 이름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바람 부는 날 딱 오늘 같은 날이죠. 또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1277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에? 나의 후시절이요? 너무 많죠.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폰을 들게 하네 하면서 4166번으로 잘하셨습니다. 어떤 시절이 후시절이었나요? 설거지 하다 지금 글을 쓰셨는데 40여 년 전 여고 때죠. 밥을 할 걱정을 하나 생활비 걱정을 하나 공부는 그냥 조금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댕기기만 했던 시절 호시절이었죠. 그렇네. 가장 진솔하고 아주 가장 편안했던 시절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절이네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4명인데요. 지금은 옆지기들 포함해서 8명이 여행 잘 댕기고 잘 돌아댕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닌다 그러면 안 돼. 댕겨야 된다 그래. 훨씬 더 이 느낌이 사는 거죠. 멋지네요. 그래, 지금도 충분히 호시절을 쭉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4166 휴대전화로. 네, 그건 안 된다. 밥은 해야 되죠. 생활비도 걱정은 해야 되죠. 4166 휴대전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아 여기 또 나의 호시절이 있네. 제가 첫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며 분양금을 꼬박꼬박 내며 이사갈 날 기다리며 설레던 그때. 그때가 참 호시절이었네요. 그게 벌써 30여 년 전이에요. 0991번으로. 그렇죠. 그때 그 기분 많은 분들이 경험한 기분이잖아요. 우리님께도 그 호시절 기억하며 행복하시라고 역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지은님 3930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신현몽님하고 효천이 청해 주셨는데 이거 알고 청해 주신 거예요? 이게 1971년에 개봉한 영화 연애교실의 주제곡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연애교실이란 영화의 감독이 배우 강신성일 씨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신영일, 나오미.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1971년에 개봉한 영화 연애교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사랑의 교실. 아, 이걸 기억하고 신청하셨다면 대단하십니다. 기억력. 또 은숙님 청해 주신 이용 잊혀진 계절. 만개하라 청춘님 아마 10월에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노래. 또 포렌카의 파파죠. 권태수 씨가 번안에서 부른 파파 7242번으로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4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0: 의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소리 질러!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1부 끝곡은요. 리나님 또 1128번으로 청해주신 윤상 잊혀진 것들 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여름엔 너무 더워서 하얀 눈이 내리는 펄펄 내리는 겨울을 상상하시라고 들려드렸는데 가을에 왜 이 노래를 트는 거죠? 우리 한상범님이 청해 주셨어요. 미스터 투 하얀 겨울. 우리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데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그나저나 어떡하면 좋아요. 에이버님 어제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왼쪽 발목뼈가 골절돼서 입원 중입니다. 저런 예전에 왜 그 좌절금지 표지판 기억나세요? 알죠 알죠. 그 OTL 버전이라 그러나 이렇게 탁 엎어지면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버전으로 넘어졌어요. 한 손에 깁스 한 손에 링거 듣기만 하겠습니다. 에이 누가 발 걸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게 뭐람? 툴툴툴.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니 다행이지 뭡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막 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하세요. 에이버님 힘내시라고 이제 퇴원하시면 드시라고요. 차 한잔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 갑니다. 그리고 미희님이 와 신기하게 어저께 왜 그 금매 우리 했었잖아요. 팔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팔자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노인성 질환이 돼 막 드시면 이 개원해주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엄마의 아픔을 병마를 금매하겠다 해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대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기분 좋아서 병원 앞에서 붕어빵 3개 사서 먹으며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우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회복되는 소식 그리고 비록 다쳤지만 어제는 참여도 못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나아져서 또 참여를 하신 여러분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CBS 음악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속삭이고 또 속삭여도 지치지 않는 마음이겠죠. 엄마가 딸을 향한 마음이 우리 혜진님 따님 근희 양의 33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우리 근희는요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공부도 알아서 했고 사춘기도 잘 지나고 정말 잔소리 한번 안 했는데 그런 근이가 12월이면 부모 곁을 떠나요. 아유, 그래요.

12월에 우리 근이 이젠 아직까진 양, 그쵸? 근이 양이 결혼을 하는군요. 엄마 딸 근이야, 생일 정말 축하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속삭여도 지치지 않는. 오, 가족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요 강아지가 마요군요. 강아지라기보단 좀 크네. 근이만 하네요, 키가. 우리 근이님 결혼 뭐 그때 가서 한 번 더 축하드리겠지만 미리 또 한 번 축하드릴게요. 해바라기 사랑의 시 전해드렸고요. URI, UNI 상하님 청해 주셨는데, 우리 현서도 방송 잘 듣고 있나요? 9살 조카 현서가 행복한 동행 지금 함께 듣고 있다고. 반갑습니다. 우리 현서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4866번으로 이모 휴대전화겠죠? 우리 현서한테 전해주세요. 아이스크림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윤님은 저런 카레밥을 먹고 바로 잤더니 체했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이 민간요법으로 일단 해결을 해보셔야죠. 우리 민간요법의 대가거든요. 또 우리 박피님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손가락 끝에 피를 모아서 손가락 끝에 막 이렇게 주물러가고 피를 모아서 압력을 빼내야 되는 거지. 바늘로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예를 드시네요. 왜 빵빵해진 튜브를 상상해봐라. 거기다 이제 바람이 빵빵하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탁 따가지고 피를 내면 조금 편안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이 시간에 9시 22분에 어떡할 거야. 뭐 응급실 가실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얼른 따세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노래 부른 이 가수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URI. 1+1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임수영님 9086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애플25님 반갑습니다. 우리 은희님이시죠. 오늘 이틀째인데 사흘, 나흘, 닷새 항상 이 시간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애플25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승민님 5798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거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죠. 예, 재밌으라고. 원더 같습니다. 노바디.

윤정아 찬비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꽃님님 손주들 돌보는 일이 물론 손주들 이쁘죠. 근데 남자아이들이 녹록지 않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노래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하셨어요. 뭐 가을 타는 거다 생각하시고 일부러 닦지는 마세요. 아직 그런 여린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 꽃님님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윤정아 찬비 전해드렸고 윤종신 소잉스가 피처링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석강님은 지금 이 와카전 때문에 야구장에 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행복한 동행을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아이고 참 야구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차전인 거죠 오늘이. 미국은 지금 뭐 그 디비전 시리즈라 그러나요?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하고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아주 열광이던데 우리 석강님 같이 또 야구장에서까지도 본능적으로 저녁 8시에는 행복한 동행을 함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꼭 이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우리 석강님이 응원하는 팀이 말이죠. 윤종신 본능적으로 또 임희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명희님 청해 주셨고 원더걸스의 노바디. 노바디 재밌지 않아요? 팔 없고 발이 없고 다리 없고 아니 너무 무섭다. 그러고 보니까 무섭네요. 어이구 콩이 엄마님 지금 남편하고 같이 방송 듣고 계신 거죠. 현주 언니, 현주님이 남편한테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요? 했더니 남편한테 수영 월반 하면 수영복 사달라고 큰소리 쳤었거든요. 월반 못했어요. 창피해요.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런 콩이 엄마 남편님 콩이 아빠님 듣고 계시죠? 수영복 사주시면 다음번에 꼭 월반 할 거라는데요.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차 한잔 드시고 우리 콩이 엄마 수영복 한벌 부탁드려요. 영과 영입니다. 얼룩진 사랑.

0: 하와이 미녀죠. 그런데 야, 이 노래가 1960년대 한 중반쯤 발표된 곡인데 어쩜 이렇게 이 뭐 피아노나 아니면 퍼커션 연주가 이렇게 멋진지 말이에요. 하니비 시스터즈죠. 우리말로 꿀벌 시스터즈. 진주족의 펄리 쉘 들으셨고요. 7719번으로 윤신의 어쩌란 말인가요. 또 영과영 얼룩진 사랑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미래를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내일 다시 올게요. 끝곡은 4897번으로 청해 주신 어니언스 편지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0: 전문점 명표장 쭉갑골.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말에 시나브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죠. 마치 가을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아침 공기가 조금씩 서늘해지고 해지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며 나뭇잎 색깔이 하루하루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시나브로 라는 말 좋아하시나요?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것보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가을이 깊어가는 것도 또 우리도 이렇게 달라지는 중이네요. 이왕이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잃어가는 것보다 자라나는 것이 더 많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우리 구몬가족들은 요즘 어떤 것들이 시나브로 달라지고 있나요? 문득 돌아보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일 수도 있고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꿈음가족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연말에 허윤이의 꿈과 음악 사이에 20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는 태교음악으로 꿈음을 들려주던 아이가 오늘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나이가 됐다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한 아이가 자라는 동안 꿈음이 그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잘 아는 사이인 것 같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밤 10시 꿈음과 함께했던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주세요. 꿈음의 첫 청취자였던 분도 얼마 전부터 함께하신 분들도 함께한 시간이 길든 짧든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꿈음 홈페이지에 특집 사연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문자 말머리에 20주년이라고 적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20주년 사연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할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20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아, 집으로 가다가 이 노래에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만님. 김광석 씨 노래 나갈 때 보내주셨는데 어떤 추억이 있는 노래였을까요? 하긴 뭐 특별한 사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계절에 이 노래를 문득 맞닥뜨리게 되면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지게 만드는 그런 또 힘이 있는 곡이기도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시나브로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하루하루 시나브로 나은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오늘의 나는 시나브로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속이 좁아지고 인색해졌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시나브로 조금씩 달라져 봐야겠어요. 가을이 시나브로 우리 곁으로 들어온 것처럼요. 하셨어요. 사이구구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시나브로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꾸멍님도 더 깊어지고 빛나고 계십니다. 잘 오셨어요. 가을에 맞게 신압으로 하면서 청고마비 되었습니다. 자꾸 서서히 살이 찐다라고나 할까요? 박영달님 보내주셨어. 아, 그렇죠. 입맛이 돌고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건 나쁜 일은 아닌데 참 이게 몸이 무거워지는 건 또 겁이 나기도 하고 쫄쫄 굶다가 먹는 저녁은 꿀맛입니다. 종일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대충 차려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배고플 때 먹는 밥이 최고. 배 두드리며 듣는 꿈음도 최고. 404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070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시간 지날수록 나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브라운의 가을빛이 로맨틱한 계절을 만들어 갑니다. 윤건의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가을에 만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풀이 떨어질 생각을 안는다. 바닥이 상할까봐 부드러운 수세미를 들고 조심스레 문질러도 검게 눌어붙은 자국은 그대로. 이 모습을 보던 가족이 말한다. 왜 밥솥이랑 씨름을 해? 그냥 물 받아도 지금 꼭 다 닦을 필요는 없잖아.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싱크대에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영 개운하지 않아 늘 하루 동안 쓰고 남은 힘까지 탈탈 털어내곤 한다. 정말 시간을 조금 두면 될 일을 말이다. 밥풀이 묻은 위치까지 물을 넉넉히 받고 잠시 불려두기만 하면 가볍게 쓱 문지르기만 해도 단단하게 버티던 것들

것들이 맥없이 툭 떨어져 나온다. 옷님을 다해 닦아도 꿈쩍 않던 것이 물에 잠겨있는 동안 조금씩 느슨해진 것. 이렇게 눌어붙는 게 어디 밥솥뿐일까? 끝까지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성실한 태도라고, 당장 답을 내놓는 게 책임감이라 여기며 마음이 닳도록 애쓴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도 때로는 눌어붙은 밥솥이나 냄비바닥과 비슷해서 억지로 문지를수록 흠집만 깊어질 때가 있다. 밤의 끝자락에서 밤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눌어붙어 있던 마음을 조용히 불려두는 시간. 그러니 오늘 끝내지 못한 일 하나쯤은 그대로 남겨둔 채 잠들어도 좋겠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권진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진심.

세 곡 전해드렸어요. 별빛님이 정해주셨던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 아침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최백호 에코브릿지 부산에 가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8: 부산에 가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흰 박혜원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찬바람이 불면 이 노래는 580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해피그님, 어디 세월이 정말 시나브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늘공원에 억새 보러 갔는데 날씨가 환상이었지만 낙엽이 우수수 바람결에 억새 부딪히는 소리에 힐링하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하늘공원 한창 예쁠 텐데 찾아보니까 곧 축제도 하더라고요. 아,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저도 다녀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분들에서 모바일 쿠폰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7: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6: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8: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6: 전
7: 이번에도
6: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9: 여행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0: 좌우로 정렬 2588 2588
9: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1: 대리 부르셨죠?
9: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Yes.
1: Good Music Station. CBS FM.

7186번으로 정해주셨던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성시경의 참아,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항상 그 몇 프로가 부족한 음료 광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나 봐요. 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직한 지 두 달 됐는데요. 피치 못하게 또 직장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씁쓸하네요. 이분도 성시경 씨 노래 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0523님. 아, 그러셨군요. 항상 이직하고 처음 일하기 시작하면 오래 다닐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또 많이 고민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겠죠. 이제 새로 옮기게 될 그곳에서는 정말 나에게 잘 맞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잘 적응하시며 하게 되시기를, 그런 곳을 꼭 찾으시기를 바랄게요. 훗날 또 지나고 보면 그 두 달의 시간이 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1849번으로는 도서관에서 빌릴 때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빌려오면 한번 펼치기가 힘드네요. 내일이 반납일이라 급히 궁금해서 펼쳐봅니다. 대출일 그리고 반납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책을 사지 않고 빌려서 보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한

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반납하기 전에 다 읽어야겠다. 그러다가 그냥 내지 뭐가 아니고 펼쳐보지도 못한 채 반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는 조금 사람이 많은 곳에 약간 북적북적 웅성웅성거리는 백색 소음이 있는 곳에서 또 책을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주 사이로 남산의 바람결이 달라지더니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5419번으로 보내주셨네요. 매주 다른 길로 내려오면서 서울 살며 가보지 못한 길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쁘고 멋진 서울 골목들이 있다는 사실이 해외여행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많이 즐겨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여기 뭐 낙산공원인가요? 사진 정말 예쁘게 많이 찍으셨네요. 하늘도 어쩜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푸르고 예쁜지 단풍도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가보지 못한 길이 많다는 건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갈 수 있는 곳들이 더 많다는 거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어드려요. 사랑인걸.

낭만은희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멜로망스 선물 한로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뜨끈한 고양이를 양손에 안고 있으니 복잡했던 마음도 귀여움에 밀려 조금씩 편안해지네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 오늘도 괜찮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8487님. 아니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놓고 사진을 안 보내주시다니. 빨리 보내주세요. 고양이를 양손에 안고 있다. 아, 아닐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진이라도 빨리 보내주세요. 언니, 저 오늘 남자친구랑 별것 아닌 일로 다투고 저녁에 화해를 했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보고 싶으면서도 안 보고 싶고 내일 퇴근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깰까 싶다가도 그냥 나가서 제대로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에휴, 사랑이라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5150님. 그러니까 화해를 했지만 아직 마음의 앙금이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다 녹아버리지는 않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떠어떠한 일로 그때 마음이 이랬고 서운했고 섭섭했고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또 나누다 보면은 또 금세 마음이 풀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이라 그런가 요즘 라디오를 켜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내일 모레 대장 내시경을 앞둔 저는 웁니다. 흰밥에 간장, 계란 한 알, 두 끼 먹은 게 전부라 이제는 화가 날 지경입니다. 하루 더 남았는데 어떻게 버티죠? 토닥토닥님, 좀 단기간에 좀 살이 빠지는 계기이기도 하죠. 건강검진 앞두고 본의 아니게 그래도 한 번에 좀 잘 성공하셔야죠. 화이팅입니다. 파란하늘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로 결혼식까지 딱 열흘을 남겨놓은 애청자입니다. 결혼식 전에 라디오로 남아 예비 신부에게 제 마음을 전해보려고 해요. 저 지금 무덤덤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무척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올 3월 양가 부모님 인사를 시작으로 퇴근 후 만나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하고 또 발로 뛰며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참 많이 싸우고 다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예식이 10일 남았습니다. 다툼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예비신부 연정아, 오빠 만나서 지금까지 오빠 기분 맞추느라 고생했고 고맙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너의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어. 결혼해서도 멋진 오빠이자 남편이 되어줄게.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하늘 바다님, 다음 주는 학부모 참관 공개 수업 주간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 그저 감사한 일인데, 나이 들어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뭐랄까 여전히 부담이 되는 일이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나를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하나 못하나 이런 눈으로만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 위주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주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잘 수업, 참관 수업 잘 하시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노래는 760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박보검 별 보러 가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맛있는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7: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0: 리메이드 서울.
11: 카티 프로 시!

0: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화물차 필요할 땐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0: 자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 루스의 반에는 수업 시간마다 피곤해 절어 조는 아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가정 방문을 했던 날, 루스의 눈앞에는 보호자란 이름으로 동생을 방치하는 이복형이 서 있었죠. 사랑을 주는 만큼 성장하는 아이였지만 환경에 떠밀려 미래를 체념한 다니엘에게 루스는 따뜻하고 확신에 찬 어른의 눈빛으로 이야기해요.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다니엘 맥도날드. 농부, 변호사, 천문학자. 넌 똑똑한 아이니까.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 좋은 어른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좋은 친구, 좋은 어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영화 오래된 정원 중에서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조지 틸만 주니어 감독의 영화 롱기스트 라이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영화 후반부에는 40년이 흐른 뒤 다니엘의 아내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천문학 교수였던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라면서 루스의 사진을 내밀고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루스 레빈슨, 3학년 담임선생님, 내가 누구든 될 수 있다고 말해주셨다. 인생에 좋은 어른 한 명만 만나도 행운이란 말이 실감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좋은 어른 만났던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월드비전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월드비전 홍보대사인데 그 홍보대사님들의 미담이나 그 직원들이 홍보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후일담을 얘기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어른에 대한 그 김혜자라는 좋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보태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정말 했고요. 거기에 또 김재원 아나운서님에 대한 그 목격담

경험담을 얘기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냥 참 좋은 어른이란 이런 말투, 이런 표정, 이런 눈빛이 아닐까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하얀 벽지에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하얀 벽지에. 그 눈빛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말투는 어떤 말투였을까? 왜냐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따로 사석에서. 그러면서, 아,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저는요, 글쎄요, 좋은 어른을 만났던 경험, 물론 있죠. 뭐, 김혜자 선생님, 또, 김영애 선생님, 윤여정 선배님, 뭐 선생님,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른으로 기억되기보다 좋은 친구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좋은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좋은 친구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주변에 저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라는 거는 나이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그런 감상들 또는 사는 이야기, 오늘의 소소한 일상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와, 너무 좋다. 여러분, 너무 좋죠. 방금 들으신 곡은 그 룩백 사운드트랙 1번 트랙이 연필 소리더라고요. 네, 이어서 메인 테마까지 들려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이었습니다. 네, 영화 여러분 룩백 보셨어요? 그 실사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연출하신 룩백 10월 8일에 개봉했죠? 저는 애니메이션 룩백을 아주 아주 아주 작년에 감명 깊게 봤어요. 룩백 원작은 체인소맨의 작가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의 단편 만화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을 때저 말고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실사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영화 보신 분이 영화 브로마이드 그것을 영화 본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온 것을 제가 선물 받았는데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너무 궁금한데 안본눈 삽니다. 함부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누구랑 보면 좋을까? 혼자 보면 좋을까? 어떤 상태 컨디션으로 어떤 날 보면 좋을까?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면

후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내용은 이렇죠. 학교 신문에서 네컷 만화를 그리는 자신만만한 소녀 후진호와 그를 동경하지만 세상 밖이 두려워 방 안에 틀어박힌 외톨이 큐모토의 이야기. 이 영화 중에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큐모토라는 친구가 후진호를 동경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큐모토의 실력에 후진호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만화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다가 졸업장을 주러 방문하게 되는데 왜냐면 히키코모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화는 계속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큐모토는 학교에는 나오지 못해서 이제 졸업장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호가 졸업장을 주러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큐모토가 후진호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히키코모리인데 바깥으로 뛰쳐나와요. 사인해달라 그래요. 내 등에다가. 내가 너 때문에 만화를 그리게 됐다. 그리고 나는 너를 존경한다. 그래서 이제 후진호가 되게 센 척하면서 중학생이니까 뭐 그랬어?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안녕? 이러고서 집에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걸음이 되게 이렇게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면서 막 비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첨벙첨벙 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 애니메이션의 명장면인데 그 장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사실 이 장면은 아니에요. 후진호가 바깥으로 이끌어내줘요. 뭐 같이 공모전에 당선됐는데 이 상금으로 시내 나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큐모토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후진호의 손을 잡고 끌려다니는데 후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 볼 때 광광광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하니까 제 마음의 눈빛이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공감과 그 환희와 기쁨에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장면이에요. 아, 너무 말이 많았죠.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렇게 떠들고 말았네요. 또 보신 분들 저처럼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또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또 왜인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졸업 중에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그 전에 먼저 영화 중경삼림 중에서도 한 곡 들을게요.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사랑도 기적도 우연한 만남조차도. 영화 사랑의 파리 보셨나요? 그 영화 중에서 파이스트의 We are all in the dance까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전 세계 여러 명의 감독들이 찍은 옴니버스 영화예요. 사랑의 파리. 이 영화도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대가 너무 심하게 컸기 때문에. 하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또 충분한 요소들이 있었다. 좋아하는 배우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이야기를 색깔로 표현한 소재가 재밌었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키워드 정도만 소개할게요. 몽마르트 언덕에서의 안갯빛 사랑, 세느 강변에서의 우윳빛 사랑, 차이나타운에서의 붉은빛 사랑, 몽소공원에서의 담배연기빛 사랑, 생드니 외곽에서의 핑크빛 사랑. 여러분은 어떤 사랑에 끌리세요?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당장 못 고르겠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사랑 중에 끌리는 게 없으시다면 사랑의 파리 보시면서 하나쯤 골라보셔도 좋겠어요. 무려 18개나 되는 사랑 얘기라니 그중에 하나쯤은 내 취향이 있지 않을까요? 최영음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신라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9년 전 캠핑 스쿨버스 실종 사건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심리 스릴러예요. 그리고 영화 웨일풀, 고래에게 먹힌 남자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무게 60톤의 거대한 고래에게 산채로 먹힌 다이버가 단 60분 안에 고래 뱃속을 탈출하기 위해 극한의 생존 사투를 펼치는 서바이벌 스릴러예요. 둘다참 재밌겠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신라관 또는 고래 이렇게 달고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시되 본인 성함을 꼭 함께 적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영화 보디가드 중에서도 한곡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Run to You. 요 노래 듣기 전에 최무빈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OST.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도널 글리슨과 레이첼 맥아담스의 영화 About Time 중에서 How Long Will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도록 사랑할까? 존 보덴, 스위니 그리고 벤 콜맨의 목소리였어요. About Time 하면 결혼식 장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결혼식은 엉망이 됐는데 그 사랑하는 메리와 함께 웃고 즐기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 레이첼 맥아담스의 미소가 너무나 정말 만개한 장미꽃처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

0: 전방 드립 앤 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 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청바지 돌려입기 중에서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어 러브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쯔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된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아침이 지나갔을까. 같은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며 보냈을 수많은 날들이 있었겠죠. 유행이 바뀌고 거리가 달라지는 동안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가게를 노포라고 부르는데요. 오래된 가게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지켜온 마음, 수없이 반복해온 손길, 그리고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오래된 가게에는 함께 담겨 있어요. 음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연주되어 온 곡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세상이 매일같이 숨가쁘게 바뀌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유행이 쏟아져 나오지만요. 그 속에서 자기만의 속도를 지켜온 공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 같아요. 당신의 시간도 이토록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스웨덴의 성가 Spread Your Wide Wings,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고,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가게에 가면 새로 생긴 가게에서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특별한 편안함이 있죠. 수십 년 동안 같은 음식을 만들고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해온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낡고 또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추억,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만큼 깊어질 테니까요. 오늘은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가진 가치 또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보내드렸습니다. 존 앤더슨의 오보에와 사이먼 와인버그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573번이며 오래된 것의 가치. 저에겐 그런 곳 중 하나가 잠실 야구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생 그리고 지금까지 야구를 관람하며 추억의 시간이 켜켜이 쌓였네요. 오늘은 그 야구장에서 라이벌이었던 두 팀이 가을 야구의 여정을 시작해요. 저도 집에서 유니폼 입고 응원하려 합니다. 모든 선수들, 팬분들 부상 없이 즐겁게 같이 즐겨요. 무적 LG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실 야구장. 어릴 때부터 만약에 그 야구장에 추억이 있으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야구 팬이시군요.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9521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드님 백현성님의 생일이시래요. 아들 생일 축하하시면서 신청곡 띄워주셨습니다. 영국 미녀 데니 보이를 바리톤 브린터프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생일 저도 축하드립니다.

데니보이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9521번님이 아들 백현성님의 생일 축하하시면서 보내오신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마이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지금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마크, 당신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지만 난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굶어가며 해변용 몸을 만들고 있고 값비싼 복근 운동기구도 샀어. 게다가 호숫가 큰 집에 살기를 꿈꿔왔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 맙소사. 그러면 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잖아. 난 그러기 싫은데 어쩌지?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역효과 법칙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 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실오라기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 한 가닥을 떼어내려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만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쏠리는 법이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다. 또한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 않은 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알 것이다. 어쩌다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이다.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 6주 만에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일이 나만의 신경끄기 명예의 전당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진 걸 거의 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기로 했던 결정도 마찬가지다. 신경을 썼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새로운 직종에 뛰어들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락밴드에 들어가기, 당신의 뒤를 캐다가 들킨 남자친구를 차버리기로 결심하기.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스캇 조플린의 파인애플 렉 보내드렸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마크 맨슨의 글 한재호 번역 신경끄기의 기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봄비향기님이 와 인생은 이렇게 용기내 살았어야 했는데 너무 모범답안지처럼 살았네. 돌아보니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신경을 끄라는 것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사소한 것에도 다 신경을 쓰고 사는 타입이어서 야 정말 딴 세상 이야기다 하면서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신경을 끄라는 말이 뭐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곤 하죠. 전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잘못된 선택이 어쩌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해도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뭐 실패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애쓰느라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조금 불안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신경끄기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노을 신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루치오 달라 카루소의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를 테너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루시오 달라의 카루소 테너 루치아노 바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님이 20대 회사에서 상사에게 혹평을 듣고 그날 저녁 이 노래를 들으며 자던 기억이 나네요. 좌절하던 밤. 아,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요. 막 머리를 쥐어뜯으시면서 이 음악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셨군요. 유솜 님이요.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가게 15년째 운영 중인데 노포식당일까요? 그러나 우리 부부가 늙어가네요. 아니, 잘 익어가길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유솜 님. 15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가게를 지켜오셨다니.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면 노포라고 불러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은 맛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오래 이어온 가게가 더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잘 익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게 문 여시는 시간에 아당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선님 부부의 가게도 또 두 분도 오래오래 잘 익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째 아당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 노포 되려면 멀었을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6권 작품은 57에서 오늘 두 번째 곡 만나봅니다. 제목은 가데인데요. 여기서 가데는 덴마크의 작곡가 닐스 가데를 가리킵니다. 그리그보다 25살이나 연상이었던 가데는 당시 북유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죠. 젊은 시절 그리그에게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그는 이 짧은 소품에 가데에 대한 존경과 또 애정을 담았는데요. 경쾌한 리듬과 활기찬 움직임이 돋보이는 곡으로 앞서 들었던 지나간 날들의 또 회상적인 분위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들었던 지나간 날들이 참 좋았는데 자, 가데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죠. 피아니스트 다니엘 아드니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6권 작품은 57 가운데 두 번째 곡 가데 다니엘 아드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병희님이 유섬님 가게 무슨 가게일지 궁금합니다. 가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무슨 가게일지 어떤 음식을 하실지 저 먹는 거 워낙 좋아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슬쩍 알려주세요. 4598번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아이들 학교 라이딩 해주고 첫 곡이 너무 달콤해서 차에 앉아있습니다. 아까 전에 첫 곡 들으시고 보내신 사연이에요. 아들의 버킷리스트인 축구 직관을 위해 영국 가족여행을 다녀와 어제 도착했습니다. 우와, 이국적인 멋진 장소에서의 추억도 아름답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소중함을 또 절실히 느끼는 감사한 아침입니다. 물론 등교 후 아침 루틴, 정원님의 목소리도요. 응원가였던 헤이주드와 캐세라세라를 흥얼거리며 산더미 빨래 미션 하러 갑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요 하셨습니다. 이야, 아드님의 버킷리스트였던 축구 직관을 위해서 온 가족이 영국을 다녀오셨다니 뭐 정말 멋진데요. 아드님에게 정말 평생 남을 추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멋진 여행 끝에 일상이 소중하다를 느끼셨다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오늘도 아담과 아침 함께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가족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욜로님의 신청곡 애니송 보내드릴게요. 존 덴버의 원곡이죠. 제임스 골레위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합니다.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존 덴버 원곡 애니송을 제임스 콜러의 플루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욜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니 유섭님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 백숙집 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어느 동네 가게 이름 다 알려주셔야지 우리 아다님들이 찾아가시죠. 아 백숙 너무 좋네요. 말씀 듣는 순간에 날씨도 좀 쌀쌀해졌는데 백숙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당엿장수님이요. 담배 연기 너무 싫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커피 한잔 들고 향 맡으며 건물 모퉁이 막 도는데 담배 연기가 확 코밑을 찌르는데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일생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아서 더 그런가 봐요. 아니면 아침 기분을 깨서 더 그런 듯도 하고요 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싫죠. 저도 정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의 기호로 하시는 거겠지만 안 피는 사람들의 어쨌든 아, 를 좀 배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무슨 뭐 그런 뭐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빵? 길에서 담배 물고 걸어가시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정말 좀 화나더라고요. 뒤에서 그 담배 연기 맡으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좀 그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흡연 구역에서만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함께 듣습니다. 자베르드 메스트레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마누엘 드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무곡 1번 자베르 드 메스트레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야, 제가 이겼어요. 집요하게. 유섭님이 수락산 옛 골이라는 백숙집 하신대요.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저번 100대 피아노 공연 앞두고 8명의 피아니스트가 16핸즈 연습할 때 피아노 4대가 필요하고 장소도 막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딱 그 동네에 있는 피아노 매장에서 흔쾌하게 장소를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바로 그 옆인데 그때 좀 미리 알았으면은 우리 8명 피아니스트 연습 끝나고 점심 때 딱 가서 제가 백숙을 좀 쐈으면 딱 좋았을 뻔했네요. 다음 기회에는 제가 꼭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멘델손의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중협주곡 D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립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르르치의 피아노 그리고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곡 못 잊어. 리베란테의 아당 라이브 오은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와서 녹음한 라이브 음원인데요. 참 좋네요. 우리 북한산 그녀님이 오늘은 어제 비 그친 후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아당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가을날 만들어 가자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아침에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문을 열고 테라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정말 찬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쨍하고 맑으면서 이 찬 공기가 참 기분 좋아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던데 서울은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초청지휘 정한결, 장대건의 기타, 최지웅과 소재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피터 리우엔의 두데이 바이올린과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룸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류트 협주곡은 기타로 들려주죠.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2014년 런던에서 결성된 바비칸 퀄텟 공연에 초대합니다. 바비칸 퀄텟은 ARD 콩쿠르 우승을 통해 주목을 받은 차세대 현악 사중주단이죠. 모차르트, 브리튼, 슈만 등의 현악 사중주 작품을 연주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아힘 찜머만, 소프라노 이혜연, 알토 오승은, 테너 김성재, 바리톤 안환, 오르간 박준호, 그리고 베를리나 징 아카데미, 서울 오라토리오 합창단, 서울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가 함께 멘델손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들려줍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315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저는 내년이면 결혼 20년이 되어가요. 그간 수차례 남편이 병치레를 하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렀어요. 그러다 10월 초에 큰 두통과 함께 뇌신경 부위의 손상으로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통원 치료 기간입니다. 그러던 중 혼수로 마련한 오래된 침대를 새 것으로 바꿔보자 해서 구입했고 오늘 배송이 온다고 해서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구석구석 바삐 청소하며 음악 듣는데 다소 쌀쌀한 바람이지만 따스한 햇살에 더해진 클래식 음악이 몽상에 젖어들게 하네요. 아직 치료기간이지만 시간이 고요히 멈춰주길. 다른 분들의 일상을 듣고 있자니 미소도 지어지곤 합니다. 따사로운 가을날이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한 나날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결혼 20년 앞두고 그 오래된 혼수 침대를 새 것으로 바꾸신다니 그 마음 참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쌀쌀한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 음악이 곁에 있는 오늘 같은 시간이 치료 중인 두 분께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침대에서 편안한 나날들 보내시고요. 건강도 하루하루 나아지시길 원하겠습니다. 또 9046번님도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때때로 사람이 슬픈 이유는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 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작은 딸에게 전했더니 눈물이 주르르르. 저도 덩달아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전통악기 해금을 전공하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악기가 몸에 맞지 않아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어버린 지난날이 떠올랐나 봅니다. 이제 서서히 회복하며 다른 삶을 찾아 애쓰고 있는 취준생 김이나를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응원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인생이란 축제라고 생각하며 즐기고 살기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어서 슬프다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해금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몸에는 힘겨웠어도 그 시간이 이나님 안에 다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천천히 회복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니 저도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신청하신 드뷔시의 축제처럼 이나님의 앞날이 환하고 흥겨운 날들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드뷔시의 녹턴 이번 축제 앙드레 프레비니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드뷔시의 녹턴 2번 축제 앙드레 프레비니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046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2721번이며 지금 흐르는 곡 녹턴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경쾌하고 기분이 날아올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우울 모드거든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이 신청해 주시는 음악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이것도 좀 참 벅찬 일인 것 같아요. 라디오에 정말 묘미죠. 좋습니다. 이쁜 사람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아까 전에 사연 듣고서 이런 또 메시지 보내오셨어요. 아, 아까 그 사연이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들을 축복하고 20년 만에 침대를 바꾸시고 기뻐하며 사연 보내신 그 마음에 불행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진저리 치고 고통에 몸부림쳤던 제 모습이 비교됩니다. 세상에는 악마도 많지만 사연자분 같은 착한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까만 마음이 더 물들어가는 제게 한 방울 하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 노력할게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우리 이쁜 사람님, 솔직하게 또 마음을 꺼내 보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까 그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는 건 우리 이쁜 사람님 안에도 그런 하얀 마음이 이미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든 일 앞에서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 드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오늘은 착해져야지 하고 애쓰기보다 아까 그 한 방울의 마음만 가볍게 기억해 보세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이쁜 사람님의 하루도 좀 더 가벼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리지아님이 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곡이 오늘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프리메라 게아마스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합니다.

아스프리 메라 게아마스,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메소스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후리지아 향기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반가워하시고. 고영도님도 후리지아 향기님 청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청곡으로 또 이렇게 위로받고 이 곡에서 또 이런 기쁨을 얻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에요. 다음 곡은요. 여러분의 청곡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피디님께 청한 곡입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돈 호세의 아리아, 당신이 던져준 이 꽃은, 일명 꽃노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돈 호세 아리아 당신이 던져준 이 꽃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의 청곡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랑랑지현님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셨어요. 삼행시는 제가 차마 민망해서 못 읽겠고요. 정원오빠. 이 대목이 저는 좀 눈이 가네요. 정원오빠. 목소리는 카페 모카처럼 퐁당 빠지네요. 삼행시 써봤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카페 모카처럼 퐁당 빠진다니 정말 달콤한 칭찬에 기분이가 아주 설렙니다. 삼행시까지 정성껏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연님의 아침에도 카페 모카 한 잔 같은 달콤함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4209번님이 파주에서 신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이 곡 오랫동안 안 들은 것 같아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보내드렸습니다. 420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페이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얼마 전 별세하신 우리나라 오페라 가수 1호 김청자님의 음원 없으실까요? 비목 음원 예전에 가끔 들려주셨죠. 조만간 비목도 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팬님 김청자 선생님의 소식을 저도 아주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지난 6일에 향년 82세로 별세하셨어요. 70년에 그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서신 분이시고요. 은퇴 후에는 또 말라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물까지 봐주셨죠. 뭐 음악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참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신청하신 곡 가운데 비목 지금 들려드립니다. 김청자 선생님 떠올리시면서 다들 천천히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쭉 하나의 흐름으로 흘렀네요. 앞서 들으셨던 곡은 한명희 씨 장일남 곡 비목, 지난 6일의 향년 80

0: 2세로 별세하신 메초소프라노 김청자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투츠 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올드 프렌드 이어서 보내드렸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오늘 마지막 곡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3소 가운데 빛나는 세라핌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 그리고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존 넬슨이 주연한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새롭게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로 서로 영접하며 신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줌 있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다 하나님을 배우는 삶. 그처럼 복된 삶이 또 있을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문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계민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임정근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이다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변상미의 찬양으로 성자의 귀한 몸 보내드리고요. 구주께서 부르되 519장 찬송,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임현모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라신님께서 이틀 전까지 덥더니 어제부터 기온이 내려갔어요. 감기 몸살로 좀 힘들어 듣기로 함께합니다. 올려주셨는데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나으시길 바라요. 이 환절기에 기온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정말 감기 환자가 많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이슨님 오랜만에 본방 청취합니다. 반갑습니다. 빅맘께서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꽃마리님 연합회 선교대회 은혜 가운데 감사히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신 곡은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진영님께서 경남 진해 출장 있어서 깨어있는 이 시간 함께합니다. 먼 거리 피곤하고 허리 등 욱신욱신 쑤시지만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얻습니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해주셨네요. 안성진의 찬양.

우리 박요한, 윤성, 김민균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 곡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해 주신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민내 피아워십의 곡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꽃마리님의 신청곡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은총님께서 청하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이브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5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오늘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자 두려움 속에서 탄식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아론은 금고리를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평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믿는 자여 김성희의 찬양이고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CBS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보내주신 사연 기도 제목 소개해 드릴게요. 은총님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님에 대한 걱정이 크시네요. 미혼인데 독립해서 나갔어요. 가족들에게 서운함 잔뜩 안고 휴대폰 차단까지 해서 연락도 못하게 해 기도뿐입니다. 건강하게 가족, 특히 엄마에게 마음 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꼭 잘 대화하셔서 잘 풀었으면 좋겠네요. 작은 성님,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새벽 주님의 자비가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에 머물고 세상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아픔을 조금 더 헤아리고 작은 친절 하나로 빛을 건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글 보내주셨습니다. 율마님께서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는 잘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잠을 이루지 못해서 꼬박 새게 됩니다. 잠을 좀 잘 잘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셨는데 아, 잘 주무셔야 또 잘 회복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꼭 의료진에게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역시 서연님께서도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님 날개 아래 편히 잠들 수 있게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고요. 이수원님께서는 인천 쇼핑센터 칼부림 사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래 들어 극단적인 사고가 많이 생겨 안타깝네요. 부상자분들 하루속히 치유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매일 CBS와 함께 하루 시작하는 환경미화원이시라고요. 낙엽철이 시작되어 힘든 시기입니다. 환경미화원 분들 힘내세요. 비공개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아이디를 소개해드리지 않았고요.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듣고 싶은데 제목을 모릅니다 하셨는데 이렇게만으로는 참 찾기가 어렵네요. 찬송가 가사로 흔들리고 흔들리는 이라는 가사는 제가 찾을 수 없었고요. 찬양 중에 진동이 생각났어요. 이 곡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은 곡이니까 또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서드베이스의 진동. 강찬, 박요한, 김브라이언, 이윤화, 강원구, 오은, 김소중, 정주연, 최혜진, 이다예,

많은 CCM 아티스트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고란초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 변치 않게 하옵시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같고 한스밴드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함께 할게요.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너와 내가 사는 세계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있는 힘껏 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이 꽃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멀고 먼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오늘도 활짝 귀를 엽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신영옥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아닐까요? 하시면서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께서 청하신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0: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황유리님께서 옹기장이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의 슬픔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2: 경민대학교
3: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2: 경민대학교
1: 취업에 강한 대학
2: 경민대학교
3: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4: 부모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부터 환하게 밝아 있었는데 이제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항상 익숙하게 맞이하던 아침 햇살도 계절이 바뀌니까 새삼 반갑고 귀하게 느껴져요.

이 계절에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잊고 지낸 건 아닌지.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이제 10월도 중간을 지나가는데요. 늦게 찾아오는 아침 햇살이 반가운 만큼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달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The Comforter has come. 앞에 흐른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는 정민아의 Amazing Grace를 와 8년째 잘 듣고 계시다는 행복한 엄빠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엄빠님. 네,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10월 15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우선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를 중국어로 부릅니다.

이제 출근해서 아침 먹고 출석 체크합니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 마운틴 사나님도요. 신청하신 곡이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뒷자리 7555 쓰시는 분은 사랑하는 큰아들 종명이의 생일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축하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 아들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역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어요. 스페인어로 부른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또 중국어로 부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이런 느낌이구나 아셨을 거예요. 콩이 엄마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립고 감사한 아침. 그 기도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코난 아이디 쓰고 계시네요. 용인 수지에서 천안까지 매일 새벽 출근길에 청취합니다. 힘든 출근길이지만 방송이 큰 힘이 됩니다. 뒷자리 6346번으로 문자 주신 분도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일 교대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 혹은 아침 퇴근하실 때 들으신다고. 오늘은 6346님 출근길이실까 퇴근길이실까요? 네, 방금 제가 다섯 분 호명해 드렸는데 마운틴 사나님 7555 콩이 엄마 코난 그리고 6346님께 짝꿍이랑 함께 드실 수 있는 따뜻한 커피 두 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얼마 전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전통 천막인 게르를 둘러보는데 현지에 사는 분이 한 풍습을 들려줬습니다. 자녀가 분가할 때 아버지의 화덕에서 불씨를 옮겨간다는 건데요. 몽골 사람들은 이 화덕을 골롬트라고 부릅니다.

골롬트, 불이 태어나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에게 골롬트는 밥을 짓고 몸을 녹이는 도구를 넘어서 가문의 생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본가의 불을 나누어 받아 새 화덕을 세우는 것은 가문의 뿌리를 이어가는 일. 그래서 몽골에서는 집안이 번성하는 것을 골롬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당부합니다. 오늘 내 안의 믿음도 누군가의 화덕에서 옮겨 붙은 불씨 아닐까요? 부모의 기도와 눈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불을 지켜왔습니다. 불씨는 저절로 옮겨가지 않죠. 누군가 정성껏 품어달라야 합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화덕에 옮겨주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 가정의 골로움트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아버지의 화덕에서 옮긴 불꽃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93세 노모와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나오는 찬양, 갈매동 75번 기사님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하신 4160님. 예, 가정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자 주신 분처럼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그리고 이 시간 문을 연 가게 등등 CBS 채널 맞추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Refiner's Fire,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비밀 글로 오셨는데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며 이 방송을 와 15년 넘게 함께하며 미나님 차분한 음성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안정되나 싶었는데 나이는 이미 70이 다 돼가고 여기저기 달라지는 건강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위로 삼아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예, 조금 전에는 8년 애청하셨다는 분, 와, 지금은 15년 애청하셨다는 분, 누가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오래 들었나, 이렇게 키재기 시합하는 듯한 이 느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방금 사연 주신 분, 아유, 건강하시기 바래요. 우리 또 오래오래 더 함께 해야죠.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앤 머레이 목소리.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1: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노인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직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센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6일 남은 실습 무사히 마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 게이트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뭔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제가 이 사람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말고 오늘은 베리 매닐로 목소리로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당근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당근은 오늘 아침 반찬이지만 누군가에겐 훌륭한 악기가 될 수도 있대요. 실제로 영국에는 채소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로 하모니카 불며 놀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 장난이 그저 어린 시절의 놀이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당근 하나에도 구멍을 뚫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전에 없던 소리가 탄생하잖아요. 가끔은 별거 아닌 일에 웃어보고 재밌는 일에 호기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정해진 박자에서 잠시 벗어나 나만의 리듬을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0: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었고요. 2600님 화곡시장의 김밥집입니다. 뜨겁게 졸여진 우엉 열기와 하모니카 소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맛있겠네요. 저 우엉 들어간 김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화곡시장에서 오늘 또 김밥 많이 마시면서 또 행복하게 SBS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멘 실장님 오랜 애청자였지만 너튜브에 늪에 빠져 한동안 안 듣다가 친누나의 권유로 레인보우 앱을 다시 켰습니다. 너무 좋네요. 라디오만의 장점을 그간 잊고 살았나 봐요. 노래도 좋고 멘트도 좋고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 같은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너튜브가. 그렇지만 가끔은 좀 엉뚱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이런 라디오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또 삶의 재미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 옥수수 하모니카 불었던 그런 호기심 찾아내듯이 이렇게 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시는 라멘 실장님 잘 오셨습니다. 잘 빠져나오셨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박람회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1: 명태원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비만이님, 주디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허기지는데 좋은 음악을 들으니 배가 부르네요. 거짓말. 마음이 부르시겠죠. 그렇지만 기분 좋은 거짓말 접수합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거북이 삼존님 신청곡이었고요. 주스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은 이구사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입니다. 7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에는 사고가 났나 봐요. 크리스티나님이 사고로 길이 막혀서 처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잘 듣고는 있습니다. 하셨네요. 너무 반갑지만 걱정도 되네요. 얼마나 또 계속 거기에 계셔야 할지. 얼른 사고 그 수습돼서 뻥 뚫렸으면 좋겠네요. 캔디님, 주디 덕분에 어제 제 면이 섰습니다. 마지막 곡 임영웅 노래. 그 주방 이모님들이 임영웅 씨 좋아한다고 캔디님이 어제 신청하셔서 저희 어제 끝곡으로 무지개 같이 들었거든요. 주디 사진 주방 이모님들께 보여드렸더니 이 아가씨요? 하셔서 에휴 애기 엄마예요. 했더니 깜놀하시네요. 레인보우 사진 성

0: 성공한 것 같아요, 주디. 그냥 아가씨라고 해주시. 할머님께는 아가씨로 제가 남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저도 전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얘기했었는데 가을 지나서 겨울 돼도 롤러코스터 날씨 계속된다면서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가을과 겨울철에는 기온의 변화폭이 커지게 마련인데요. 올해는 그 현상이 특히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유는 엘니뇨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7도가량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겨울철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겠지만 가끔씩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오기도 하겠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무척 큰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0: 네, 예측할 수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폭설, 기습 한파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도 꽤 쌀쌀한 아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도 오늘 아침은 한자릿수대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커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12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 한낮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낮 기온이 21도, 강릉과 대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어제보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이번 주 주일인 18일에도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12.3도, 부산 14.4도, 광주 9.6도, 대구는 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로이 오비슨 프리티 워먼 정연성님 신청곡이었고요. 션 캐시디의 다두 론론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일부 듣고 계세요. 저희 매일 아침 인사해 주시는 포천의 프렌치 레스토랑 쉐레퐁듀님 계시거든요. 항상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 사연 주시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8053님, 서울 신길동에서 자가제면 우동집을 운영하는 오너셰프입니다. 13년간 대기업 메뉴 개발자로 일하다가 제 이름을 건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창업 준비하던 치열한 아침마다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며 힘을 얻었고 또 제 가게의 100일과 주디의 100일이 비슷한 시기라는 걸 알고 괜히 더 친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우동집도 그리고 소중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도 1주년, 5주년, 10주년까지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친근하네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우리. 뭐 1주년, 5주년, 10주년 다 좋지만 일단 1주년을 향해 같이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어요. 8053님.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화곡시장 김밥집 2600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연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다 소개 못해드려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영업자 애청자분들의 가게 이름을 최대한 많이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랜차이즈는 제외할게요.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이름의 가게입니다. 라고 짧고 간단하게 가게 이름 보내주시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 가게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하시면서 반가워할 동네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가게 홍보될 수 있도록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이름 불러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32분이고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는 연희 연희님 신청곡이에요.

오늘 내가 듣는 노래, 음악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노래 한 곡으로 기분을 코디해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자,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JS의 종로의 서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 3가가 뉴욕과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의 유명 지역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익선동의 한옥골목과 서술락길의 돌담길, 오래된 가게와 감각적인 카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장 문화가 종로만의 매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종로, 더 추워지기 전에 골목을 천천히 거닐고 야외 포장마차에서 가을밤의 정취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억과 낭만이 깃든 곳 JS의 종로에서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JS의 종로에서, 주디스의 코디송은 규현의 광화문에서. 5947님께서 종로 옆은 광화문이죠. 낮에는 광화문 경복궁 돌아보고 저녁 때 익선동 넘어가서 맛나게 고기 먹고 서순라길에서 한 잔.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만 저는 광화문으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낭만의 광화문도 직장이 광화문이라면 쩝쩝쩝. 5947님과 그리고 도훈님도 종로와 함께 광화문의 매력도 느껴보고 싶다고 규현의 광화문에서 추천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보내주셨는데 대표로 두 분께 커피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가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9: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빅스토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4: 여행.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6: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1: 중화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하는 자영업자 주디스, 여러분들의 가게 이름 불러드립니다. 4987, 만 15년째 죽전동에서 묵묵히 커피만 고집하는 커피 전문점 플라빈 카페. 맛드림님 대전 유성의 맛드림 꼬마 김밥. 1000님 부산 덕포동의 메리미 디저트 공방. 꼭 한번 불러주이소. 7672님 서울 합정동 이자카야 쿄오카이. 사장님 어머님 이름이랍니다. 안성땡님 동탄의 돌판으로 간 오징어. 오픈한 지 5개월쯤인데 홍보하고 싶어요. 맛있겠다. 8905님 수서역에서 오리집 합니다. 상호는 부추덕, 부추덕, 부추와 오리. 최고죠. 2121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풍성한 밥상 돌솥밥과 국수를 합니다. 8670님 서울 중계동 CNB 상가의 의류샵 모이 의류샵 모이빈. 7700님 속초에 있는 옛날집 한식 뷔페. 1183님 불광동의 연희김밥. 계속해서 상호 보내주세요. 틈틈이 불러드릴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우리 자영업자 주지스 여러분들께는 응원의 의미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리 오스카의 Before the Rain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갈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인쇄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인천 구월동 흉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회에 불만을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포 당시 얼굴과 옷에 피가 묻은 피의자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 지시 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상생 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MIT와 UCLA 등 공동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AI에 정답을 직접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후 AI 없이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낮고 문제를 건너뛰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와 대전, 부산은 23도, 광주 25도로 예상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월 15일 목요일 2부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5678님 신청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원 신동 카페 거리에 있는 와플 카페 포추노바, 영종도의 논뷰 보이는 논뜰의 밥상, 아차산역 아차 김치찌개, 인천 영종도 10월의 숲 치유 가드닝 팜 연구소, 시흥 은계 밀화당, 파주 탄현면에 있는 파주 나무

북군 충남 논산 내동에 있는 이집 커피. 아, 이름 좋네요. 이집 커피. 산본 행복한 떡집 사장님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 힘차게 오늘 아침 시작하고 계십니다. 상생 소비복권 이벤트 한다고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주디스 여러분들 가게 근처시라면 가셔서 오늘

0: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 변경을 할 때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죠. 이걸 켜지 않고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최근 3년간 이것을 켜지 않아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5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사용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향 지시등 깜빡이, 2번 안전벨트. 정답과 함께 운전할 때 이런 매너 좋아요, 이런 매너 너무 싫어요, 나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8: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7: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9: 조강지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퀴즈곡에 이어서 들으신 두 곡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 강수지 보랏빛 향기 오늘의 정답은 1번 방향지시 등 일명 깜빡이였습니다. 좌회전 지점 30m 전부터 깜빡이를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실지라도 깜빡이는 유지하셔야 되고요. 좌회전 차량 4대 중 한 대는 깜빡이를 안 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속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달부터 단속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방향지시등 꼭 켜고 지금도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29님 비상등 한 번이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잘들 안 하죠. 자기가 잘해서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히 들어갈 때도 방향지시등은 항상 켰으면 좋겠습니다. 3390님 아 경복궁 우회전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 다 급한 것 같을 텐데 끼어들기 진짜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 더 늦게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이 이렇게 긴데 앞으로 쭉 가서 끼어드시는 분들 정말 너무 속상하죠. 9372님 제 좌측 차선에 있던 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제가 있는 우측으로 끼어들어서 정말 깜놀한 아침입니다. 이거 헷갈리실 수 있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네 민폐죠 민폐. 1618님 화성 병점에서 의정부로 매일 출퇴근하는데요. 장거리 운전자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9252님 양보해줬을 때 엄지 척해주는 운전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했습니다. 따라하고 싶은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8420님 끼워줬을 때 앞차가 쌍깜빡이 켜주는 거 정말 좋은 매너인 것 같습니다. 쌍깜빡이 네 좋죠.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의사 표현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5696님 아내가 옆에서 아이, 당첨도 안 될 텐데 밥 먹다 말고 그걸 왜 보내 하면서 웃네요. 아내분 듣고 계신가요? 5696님 당첨! 자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20분 듣고 계세요. Weekend Save Your Tears 5693님 신청곡이고요. 마룬5의 메모리스는 우동집 하시는 니모우사쿠님 신청곡이에요.

2430님께서 와이프 32번째 생일인데 생일 축하곡으로 주디가 어떤 노래든 들려달라고 하셔서 좀 낭만 있게 이런 곡 가을이니까 생일 축하곡 괜찮지 않았을까요? 0606님 신청하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그 전에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는 6534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35분입니다. 4483님, 언니 저 드디어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 사무실로 전화 오면 꼭 나 바꿔줘 얘기했는데 드디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아우, 내일처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동입니다. 감사해요. 448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 평소에는 뭐 그냥 지나칠 광고 전화 같더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받아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하는 주디스 가게 또 불러드립니다. 용인 마북 황소곱창, 포천 뽕잎 가든, 청년 창업 3개월 맞는다는 천안 불당동 라베커피, 서울 낙성대역 히어로짐 사장님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 아침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정말 계속 불러드리고 싶을 만큼 가게 이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미처 다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그대와 여는 아침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CBS FM YOU, CBS FM YOU 오셔서 그대 아침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우리 동네 가게도 있는지 한번 둘러보실 수도 있게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5887님은 동두천 우리 동네 국물 떡볶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리키 마틴의 She Bangs 청하셨어요.

7843님, 3개월의 백수 생활 끝내고 첫 출근길 통근 버스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타는데 주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네요. 첫 출근부터 주디 목소리 들으며 화이팅 해봅니다. 화이팅! 넘칠 수 있게 피츠 앤 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랩 7843님께 전해드렸습니다. 3개월이라니 정말 짧게 백수 생활. 이건 거의 그냥 좀 긴 휴가 같은 느낌이네요. 능력자. 오늘 하루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6350님, 아니 다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듣나 봐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유독 깜빡이가 최고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다 우리 거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율 1등 할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아, 어떡해요. 미리 뭐 소감 준비할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렇게 전화 받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3522님께서 저도 받고 싶은데요. 근데 스팸 전화가 참 많아서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는 그럼 다 받아야 되나요?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로 전화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꼭 2056으로만 가는 건 또 아니어서 예, 022로 시작된다면 일단 한번 받아주시고요. 그 외에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거 느낌 있는데 하는 그런 저장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8시 46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앤 6270 0066님과 함께 수전잭스 에버그린 드릴게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의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의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지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달콤한 과자나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을 달래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자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억지로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기듯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스트레스가 밀려온다면 단 음식 대신 기분 좋은 활력소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웃음과 여유가 조금씩 돌아올 겁니다.